선생님 감사해요. 차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15일 금요일 아침 스승의 날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우리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셨던 우리의 스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떠오르는 나의 참된 스승, 진짜 스승은 누구셨는지 한번 떠올려보면서 그 스승님께 감사의 연락을 한번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되게 사는 법,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었던 우리의 스승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참 그 대단하고 존경스러웠던 것들은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겠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평생을 가는 진짜 교육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그런 스승님들이 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공통적인 스승님이 또 계시죠. 예, 직접 사셨던 분,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분, 용서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면서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셨던 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또 가장 큰 스승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에 또 예수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한번 올려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는 우리 차례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스승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거창한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오늘 하루를 참되게 또 바르게 이렇게 살아내는 것.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또 훌륭한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하루를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던져 막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를 던져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함께 전송을 해드립니다. 꼭 함께 하셔서 말씀 묵상 함께 하시면서 이 아침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찬양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쉐키너 찬양단이 함께 찬양합니다.

이병헌, 이병경, 참이경, 최예원, 우리 비주의 양창술 쓰이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출석 체크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스승의 날에 함께하는 출석 체크라니까 약간 옛날 생각난다 그제. 옛날 기억 떠올리시면서 우리 국민학교 때 시절 떠올리시면서 우리는 국민학교 출신들 많으니까 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승의 날에 함께 달려가는 부품 라디오 출석 체크. 옛날 기억 떠올리시면서 출석 체크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부터 옛날 추억 쓱 올려드려야지. 자,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5일. 자, 15번. 15번. 35번. 55번. 75번. 출석 체크하는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옛날 생각난다. 야, 근데 그때는 약간 조금 두근, 약간 긴장되면서 두근거렸다면, 이번에는 약간 좀 설레면서 두근거리는 선물을 보내드릴까요? 숙제 아닙니다. 과제 푸는 거 아니에요. 15번, 35번, 55번, 75번 분께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67-0717 오리띠 이성훈 허경선

자, 오늘 주번 누구인가요? 이성훈 씨. 아, 이성훈 당신이에요. 오늘 주번. 위병주, 천명철, 김영희, 7816님. 15번, 35번, 55번, 75번 입장하시는 분께 선물 보내드리기로 했죠. 자, 75번 분, 한 분 남았습니다. 얼른 입장하세요. 남자 시면 샵 공부 8번. 뿜뿜!

카다로스의 음성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 오픈 곳을 향하여 전에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어요. 5월 15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9시 16분이에요. 쓱 갑자기 뮤지컬도 쓱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네. 예, 밀물 썰물 같은 라디오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 출석 체크 예 옛날 기억 떠올리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 더 살려드리려고 예전에 많이 했던 거 오늘 며칠이죠? 15일 예, 오자 돌림 가야지 15번, 35번, 55번, 75번으로 입장하시는 분께 선물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75번 분까지 마무리가 돼서 네 분께 오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조금 날이 날이니까 예.

예, 한 분만 추가적으로 더 드릴게요. 105번 입장하시는 분께도 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남기시고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죠. 어뿅소스의 스승의 날, 무한한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봅니다. 열방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사모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병애 씨,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눈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제 신현교회 드림하이2 및 모든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야, 잘했다. 김병애 씨. 우리도 그 학교 스승님들만 스승님이 아니죠. 우리 주일 학교 우리 스승님들. 아,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 노보수. 예, 노보수가 어딨어요? 예, 노보수. 예, 전적인 어떤 그 사명으로 말미암은 섬김, 헌신, 요걸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스승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의 날이에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또 돌아오는 주일에 또 우리 어린이들 함께 만나보면서 또 빵긋한 우리 친구들의 미소 보면서 또 힐링하시는 그런 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7816님께서 창원 여중 유영광 선생님 고맙습니다. 극동방송 들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로 남깁니다. 고맙습니다. 제자 애샌맘 혜정이 드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야, 우리 유글로리 선생님, 예, 유영광 선생님. 아, 굉장히 또 이게, 예, 우리 유영광 선생님이 이름대로 간다고 굉장히 주의 영광을 우리 교내에 이렇게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지내셨나 보다. 잘하셨어요. 예. 감사드리겠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병경 선생님, 인천이 고향인데요. 인천에 있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예쁘고 귀엽게 봐주셔서 수업 시간에도 대놓고 예, 또 예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또 애정을 또 보내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애정이 이제 그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물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선생님들이 또 기억에 많이 남는 법이거든요. 그죠? 네. 저도 그런 선생님 기억 많이 나요. 예. 그래요. 굉장히 낭만의 시대. 우리가 요즘 이제는 낭만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시절을. 그냥 낭만의 시절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저기 물리적으로 사랑을 많이 해주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아주 사랑이 따끔해. 예. 따끔따끔하고 흑근해요. 아주 그냥. 예.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우리 모든 선생님들. 덕분에 올바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병옥 씨, 이름대로 간다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건디는 먼 건의 먼 순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DJ의 또 이름의 뜻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저는 그, 세울건, 예, 왕건님과 같은 건자입니다. 세울건의 지킬 숫자, 예, 세우고 지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 있다가. 왕건이 형님처럼 뭘 세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세우고 지키는 예, 그런 인생 한번 잘 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가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여튼 고맙다. 예, 이런 말씀 전해 주셔 드리면서 자, 105번도 벌써 입장 다 하셨네요. 예, 105번 분도 입장을 마치 주셨습니다. 아, 오늘 다섯 분께 벌써 선물이 갔는데 지금 조금 고민 중이에요. 예, 한 분 정도를 더 드려볼까 말까 예, 고민 중입니다. 오늘 곡간이 좀 괜찮나? 예. 아, 뭐 날이 날이니까 자, 한 분 더 드릴게요.
135번, 135번 분께. 아.

지태 9178. 우리 설공이 우리 4일 연속 무슨 일이야? 축하드립니다. 잘 왔어요.

할렐루야, 유턴의 나의 참 친구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주님께로 유턴이라는 거죠. 예. 멀리 가던, 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들, 유턴하세요. 예. 주님께로 유턴하세요. 그런 뜻을 담은 팀명일 겁니다. 예.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 겁니다. 자, 비주이 씨 오랜만에 함께하고 계시고 양창수 씨도 로즈 씨도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승기 입장 맞춰주셨고요. 맞은 기억밖에 없는 학창시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사랑을 많이 받았네. 예, 사랑을 많이 받은, 예, 그런 기억밖에 없는 학창시절이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미 씨,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 오늘 약간 저기, look at the sky. 예, 예, 여러분들, look at the sky 하세요. This is sunshine. 이 굉장히, wow, yes, amazing. Oh, beautiful. 예, 후레쉬. 여기까지입니다. 예. 정수아 씨가 또 이렇게 또 들으시면 또 첨삭을 해주실 텐데, 오늘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 예, 정수아 어디 있는지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천명철 장로님도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분분 라디오 9시 27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35번 분도 입장을 맞춰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출석 체크로만 벌써 여섯 분께 예 선물이 나갑니다. 네, 여섯 분께. 아, 오늘 약간 조금 뭐 스승의 날인데 스승님들께는 지금 못 드리고 다 여러분들한테만 드리고 있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의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꽤나 뭐 괜찮게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우리가 뿜뿜 라디오의 어떤 코너가 있죠. 우리가 또 찬양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을 만드는 송키트 함께 달려가 봤는데 어제 예배 찬양곡을 한 곡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못 듣고 이제 그 끝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만든 곡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채워주소서예요.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자비로 우리의 상한 마음 채워주소서 라는 의미를 가진 채워주소서 이 찬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워주 소서 음원 어디서 다시 들을 수 있나요? 계속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요 곡은 그, 너튜브나 이런 데에서 음원 사이트 찾으시면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우리가 만든 찬양이기 때문에, 뿜뿜라디오가 만든 찬양이기 때문에, 아, 아직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다시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채워주소서라고 곡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채워주소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링크를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많이 함께 또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AI. 복음을 잘 전하는 도구로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0: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경남 지역 최초로 열리는 복음과 AI 활용법 강의,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실제적 방법을 배우는 이번 강의에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네,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아, 6월 2일 화요일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만 원의 회비가 있습니다. 우리 식사를 저기 챙겨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만 원의 회비가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 참석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신청을 한번 받아봤는데 어제 참석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별도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만 원의 회비를 또 입금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우리 김태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함께 살펴보는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 두 글자 예 남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대전극동방송을 청취하다가 창원으로 몰래 왔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채워주소서 링크 받고 싶습니다. 남겨주신 분도 계시네요. 예, 잘 오셨어요. 아, 잘 오셨어요. 예, 우리 대전에서 오신 7737님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유, 잘 오셨고, 예, 챙겨가세요. 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뭐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예, 챙김 받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채워주소서 저희 뿜뿜라디오에서 만든 찬양인데, 그 찬양을 공유를 해달라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채워주소서 다섯 글자 꼭 제목을 남겨주시면 그분들께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그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중에 이게, 예? 우리 그 교회들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불리고 이러면 얼마나 또, 응? 좀 신기하고 그럴까요?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악보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악보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예. 악보는 안 만든 상태고. 어쨌든 지금은 음원만 나와 있는 그런 상태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 또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아, 또 예배 가운데에 채워주소서가 또 울려 퍼지는 그날들을 기대를 해보고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김은혜님, 또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 최병나씨, 어머머머 세상에 채워주소서 찬양 들으면서 어떤 워십팀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창원 극동방송에서 또 큰일 내셨네요.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이, 또 이렇게 거룩한 큰일, 예, 거룩한 큰일, 이런 것들은 뭐, 자주 저거 해야 돼요. 자주 내야 되고, 예, 계속해서 우리가 큰일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저기 그 큰일을 그때 한번 했었는데, 트로트 찬양, 예, 큰 반향을 일으켰었거든요. 예. 바로 이 맛! 예, 바로 이 맛. 그것도 또, 언젠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홀에서 펼쳐지는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펼쳐지는 AI 특강,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예,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서는 AI 또 미디어 복음 전파, 여기서는 아주 그 최고 전문가가 아니실까 싶은 우리 김태훈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살펴봅니다. 복음을 어떻게 또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AI 시대에 이것까지도 함께 다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참석 두 글자를 남기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링크, 참석 희망 링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꼭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음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수사반장 두반장 오늘도 함께 폰으로 진행할 텐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2부도 함께 하자고요. 금방 돌아올게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시편 92편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2: 나아난이라는 것은 싱싱하다, 푸르르다, 청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게 되면 쇠퇴한다, 쇠락한다,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또 내려앉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반대로 나아난, 푸르르고 청청한 빛을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나아난, 청청하다, 푸르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비유를 합니다. 이 나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높이 뻗어가고 더 많은 결실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어버이시고 어른이신 여러분들의 삶이 왜 여전히 푸르르고 교회 공동체에 왜 필요하신 분들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나난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늙어도라는 히브리어 단어 세바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연수가 채워져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익은 백발의 지혜를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늙어도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괘념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월의 무게에 따라 우리가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더 짙어지고 더 멋지게 변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백발을 쇠락의 상징이다라고 무시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면 도움이 안 될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들도 그렇게 나이가 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고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어가며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백발은 물론 조금 염색을 하셔서 까맣게 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나이가 드심은 영화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수만 있다면 그 길들이 공의로운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이 청청하니, 히브리어 나난, 빛이 청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싱싱하다, 무성하다, 푸르다, 젊은 새싹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을 향해서, 어버이 되신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되면 잎사귀가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생명수가 올라오는 것을 그것을 마시고 자라나니 언제나 푸르른 빛을 발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나난, 싱싱하다, 푸르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이 껍데기는 약해질지라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속사람, 지금 안에 있는 속사람은 이 순간에도 나난의 은혜로 가득 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버이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 나난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겁니다.

0: 여러분들이 앉아서 자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온함과 기도의 향기가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진액이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청춘으로 익어서 농후해지고 깊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었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계절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겠다 하신 약속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보주가 되어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부모와 부부, 자녀 사이의 중심이 되셔서 온 가족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대대손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달 5월에 가족의 부재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소서. 일상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대를 이어온 악습과 질병, 부정적인 성품과 잘못된 가족 신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털 같은 가벼움으로 가정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게 하소서. 절망에 빠져있던 엠마오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 지금 위기에 처한 가정들의 산소망이 되어주소서. 부부의 갈등과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눈 녹듯 치유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연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여는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15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자, 2부도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성훈씨, 뿜뿜 2부도 입장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차미경님, 그리고 정 수아스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스승의 날이라서 살짝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현 또 하고 서로 따뜻한 시간을 보냈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정수아씨도 또 선생님이신데 예, 스승의 은혜 예,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아, 오늘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승기승기 증승기 립장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장경화씨 도 입장 맞춰주셨고 이은지씨, 이병경, 일특하는 예쁜 언니, 김의 이혜리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품 라디오 측으로 커피를 또 배달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아, 이렇게 사랑을 또 보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커피를 우리 그 0391님께서 네, 039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소소하지만 매일 일상을 지켜주시는 창원극동방송 제작진께 기도로 감사한 마음 나눕니다. 저에게는 뿜뿜라디오 제작진이 스승이십니다. 보내주셨네. 너무 거창해가지고 예,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 세상에, 예, 알 수승이라니요. 예, 당치 않습니다만, 아, 또 우리가 또 그런 말을 했죠. 예, 뭔가, 우리도 스승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도전을 하며 또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예, 약간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되고 바르게 사는, 그 모습, 예, 삶으로, 예, 드러내는 그런 우리 뿜뿜 라디오 제작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커피가 맛있어. 아 커피가 아주 진하게 쫀득하게 맛있더라고요. 달콤하고 약간 이렇게 달콤 쌉싸름한 어떤 그 커피 그것을 제대로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요거를 이제 요 그 보내주신 여기 업체에서 예 저희 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홍보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아 이게 안 되겠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병우, 예. 어떤 분은 아니고, 졌던 분, 예. 한 분 추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장 계속해서 기다려보면서, 우리 뿜뿜 라디오, 이제 성경 수사반장 두 반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찬양 함께합니다.

0: 성경 수사 반장.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성경수사반장 두반장.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실 특급반장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급반장 김반장, 통영에서 날라온 김반장,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김반장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김반장 오늘 뭐 오시는데 뭐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1: 날씨 아주 좋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내기들도 막 쭉 많이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아, 이게 세월 가는 게 지역에 교회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0: 그렇습니다.
1: 변했구나, 그렇습니다. 지나가구나.
0: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네. 벌써 5월도 중순이에요. 아... 예. 올해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거 보세요. 김반장 지금 펜 지금 들고 계신데 볼펜을 들고 계신데 그 저기 그 루돌프 아직도 저기 겨울에 지내고 계신데
1: 아니 그런데 예. 아 김반장 잘생기셨어요는 됐는데 아, 그 다음에 그 말이 예. 너무 귀여우세요. 아... 내가 귀엽나?
0: 예.
1: 아, 지금 너무, 괜찮다.
0: 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1: 아, 좋다.
0: 예, 조금만 감추도록 하겠고요. 아, 어쨌든 저희 그 김반장의 네. 그 김반장에게 잘생기셨어요, 귀여우세요 하시는 뭐 이유가 있죠. 이분들이 예. 이제는 김반장님의 그 얼굴을 다 보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1: 아, 그런데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많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0: 아, 그러면
1: 이짐.
0: 예, 지금 이짐. 지금 그 뭐 말 나온 김에
1: 예.
0: 저희 콘텐츠지 않습니까?
1: 네.
0: 뭐 시원하게 홍보 한번 하십시오.
1: 아, 예, 예
0: 많이 뭐 봐달라고.
1: 유튜브 예. 채널에 들어가셔서.
0: 예.
1: 네, 성경 수사 반장 딱 치시면 아, 저의 그 귀여운 저 귀여운 애모와 함께 아, 오늘 또 뒤풀이 네. 네, 수사 반장 뒤풀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0: 예.
1: 아주 직설적인
0: 예.
1: 그 아주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직설적인 꼭 머릿속에 꼭 남을 만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0: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아직 저희가 그 적극적으로 이 라디오를 통해서는 그 메인 방송을 통해서는 홍보를 한 적이 없거든요.
1: 네.
0: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뭐 예, 찾아오시겠지라고 예. 해서 기다렸는데.
1: 예.
0: 너무 안 오셔가지고
1: 아, 네. 그래가지고 저기
0: 제가
1: 3,000분 정도 기도했는데 아 이거
0: 예
1: 가슴 아파
0: 예 그래서 그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1: 네.
0: 조회수가 깜짝 놀랄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오.
0: 예 저희 아. 메인 방송에서도 조금 이렇게 홍보를 조금 해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성경 수사 반장 두 반장을 또 평소에 또 아껴 주시.

0: 시는 많은 분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튜브에 가셔가지고 성경 수사반장 검색하시고 아니면 창원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그 동영상 탭에 네. 저희 그 성경 수사반장 그 콘텐츠가 있습니다.
1: 네.
0: 그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우리 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다.
0: 좀 쑥스럽다, 그치? 예.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 우리 네. 그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이런 거.
1: 네네.
0: 다 여러분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안 봐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1: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너무 억지 아니야?
0: 저희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1: 아 예. 근데 우리 이야기 너무 하지 말고
0: 예.
1: 오늘 뭐 저기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잖아.
0: 아 의미 있는 날입니다.
1: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0: 예.
1: 또 기억에 남는 스승님들 한번 좀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0: 예.
1: 저도 좀 생각이 나서 아 제게 스승님이 어디 있나 했더니. 제게 영향을 주신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0: 예.
1: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좀 우울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0: 예.
1: 여러분 만나니까 또 이렇게 이제 활짝 펴지면서
0: 예.
1: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주셨던 분들 꼭 기억하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올 거니까
0: 예, 예.
1: 오늘 한 날 한번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네. 스승님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 인사 꼭 전하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1: 근데 우리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0: 예.
1: 빨리 한번 우리 성경 수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0: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함께
1: 네.
0: 달려가
1: 좋습니다.
0: 볼 겁니다. 성경 수사 반장 두 반장 성경 퀴즈를 수사 형식으로 펼쳐 보도록 할 텐데요. 각각의 수사마다 여러분들께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1: 네, 샵 0981 운물정 0981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의 첫 번째 소사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중 씨 만나봅니다.
2: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중입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출애굽은 영원한 종노릇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벅찬 기적이었습니다.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안겨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척박한 광야에 들어선 그들은 고기와 먹을 것이 없다며 곧바로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기적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그들의 모든 위기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광야의 어느 시점, 그들은 수백만 명이 마실 물이 완전히 바닥나는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기적을 떠올린다면 모세에게 정중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상식을 철저하게 비웃는데요. 그들은 마치 집단으로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양 그 놀라운 은혜를 모조리 지워버린 채 맹렬한 폭언을 쏟아냅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 하느냐. 자신들을 살려낸 생명의 은인을 향해 무서운 저주와 불신앙의 이빨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은혜를 반역으로 되갚는 이 기막힌 폭동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참으로 뜻밖의 선택을 하십니다. 마땅히 내리셨어야 할 진노의 심판 대신 그들의 타는 목마름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이었지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메마른 돌덩이에서 터져나온 생수로 분노하던 수백만의 백성들을 충분히

0: 먹이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극악한 반역과 위대한 은혜가 격렬하게 충돌했던 바로 그곳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목이 마르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다투고 원망했던 광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 수백만을 살려낼 기적의 생수가 쏟아져 나온 현장. 끝없는 배신 앞에서도 무한한 자비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친히 증명해내신 바로 이 광야의 지명. 이해할 수 없는 반역과 그보다 더 깊은 은혜가 교차했던 이곳의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의 첫 번째 서사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중 씨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자, 오늘은 지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그런 수사가 되겠습니다.
2: 굉장히 고난이도의 우리 수사인데요.
1: 예.
2: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리고 또 헷갈리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이 문제야말로 우리들이 그 제보 선상에 올려놓는 아고 여러분 그 수사 선상에 올려놓는 그 힌트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1: 굉장히 고급 문제다. 예, 고급 수사.
2: 네네.
1: 예,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이 광야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2: 네.
1: 그냥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보기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2: 요 불평과 원망의 장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내려줬던 이 장소, 세 글자로 된 이 장소, 여기 어딘지, 아이스크림인지 아닌지.
1: 아이스크림,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2: 요거는 우리가 힌트를 보면 들으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1: 좋습니다. 자,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 어디봐.
1: 어디봐. 2번
2: 머리봐.
1: 머리봐. 3번
2: 바라봐.
1: 바라봐. 자, 과연 1, 2, 3번 중에 정답은 무엇일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거죠?
2: 예.
1: 예.
2: 어디봐.
1: 어디봐, 머리봐, 바라봐. 예.
2: 아니, 요, 멋자가.
1: 아, 어렵다.
2: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되는. 아래 멋자. 뭐, 머리봐.
1: 머리봐.
2: 머리봐가 아니라. 머리봐.
1: 머리봐. 어디봐, 머리봐, 바라봐 중에. 자, 과연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지명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5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예, 좀 더 실감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봐.
1: 또 해보세요.
2: 바라봐. 나만 바라봐.
1: 예, 하나는 왜 빼먹으십니까?
2: 귀 있는 자는 들어요.
1: 희한하게 힌트를 주시네.
2: 아니 너무 어려웠어.
1: 예, 어디봐, 멀리봐, 바라봐 중에 미스바는 없었어요. 미스바는 없습니다. 예. 두대로 147이라고 예, 정답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머리바가 아닙니다.
2: 예.
1: 머리바가 아닙니다. 입니다. 머리바입니다. 머리바.
2: 아니, 뭐, 머리 이거 쳐다봐야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1: 어디봐, 정수리바. 예, 나만 바라봐.
2: 아,
1: 나오고 있고요.
2: 이 아이스크림 나왔잖아 봐라요.
1: 예.
2: 나는 반드시 나올 줄 알았어.
1: 그래요. 자, 의디바, 무리바, 바라바. 아,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는 첫 번째 수사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다. 아, 여러분들의 믿음 의심치 않으면서
2: 예.
1: 의디바, 무리바, 바라바 중에 정답 무엇일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하나님과 다툰다는 말이 됩니까?
1: 말도 안 되지.
2: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장소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명 한번 찾아보시죠.
1: 좋습니다.
2: 예. 민수기 22장 혹은 21장 이쪽에서 하나 있는 말씀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지명은 무엇일지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여기 반장
2: 2번 머리바, 머리바였습니다.
1: 아, 머리바가 정답이었습니다. 머리바. 아, 머리바라는 게 있어요.
2: 예.
1: 예.
2: 머리바라는 말 자체의 뜻은 다툰 장소다.
1: 아.
2: 싸움의 장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0: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도 주시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다툴 생각이. 성경 말씀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그 지명을 머리바라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들 다 있죠. 힘든 일 안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호소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지, 너무 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절대 순종밖에 없는데, 절대 순종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대적하는 마음. 아, 이것들 절대 없어야 되겠는데. 아,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어져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제가 한때 좀 목회할 때 어려울 때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에게 목회기를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대던 적이 있어요. 요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은 지금 와서는 굉장히 제가 회개하고 후회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 믿음을 가지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인도하십니다. 모자란 부분 없이 인도하십니다. 절대적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언정 하나님과 다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수사 결과는 바로 므리바였고요. 이제 두 번째 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탐정 백도일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백도일군과 우리 김반장 두 분의 대화를 통하여서 등장하는 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 이 정답이 무엇일지 남겨주시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백도일군이 추리를 완성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백도일군 바로 만나보도록 하지요. 안녕, 난 성경탐정 백도일. 성경 속 사건들을 파헤치는 탐정 중에 탐정이지. 이 반장님, 김 반장님, 두 반장님께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땐 언제나 날 찾아오신다고. 나와 함께라면 너희도 성경 속의 진실들을 찾아낼 수 있어. 어때? 같이 해보지 않겠어? 좋아서 오늘도 시작해보자고. 진실은 언제나 하나! 안녕하세요, 반장님. 오늘 스튜디오가 그리 덥지는 않은데요. 시원하게 반팔 차림이신데 벌써 더위를 많이 느끼시나 봅니다. 예, 사실 낮 시간에는 뭐 여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기온이 올라왔습니다만. 예, 어떠십니까?
0: 더일군, 뭐 자네 내가 땀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요즘 벌써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됐어. 아유, 나는 막 땀과의 전쟁. 아, 그래도 건강 지키면서 이 더운 여름 잘 나야 할 텐데, 아유, 벌써부터 걱정이 막심하네.
1: 예, 생기생이 땀생이 우리 목사님과 김반장님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올여름 또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저도 최선을 다해 오늘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주신다면요, 김반장님.
0: 오늘은 이 사람을 좀 찾아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은밀한 초청을 받았던 선지자였다고 하더라고.
1: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0: 당연하지.
1: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서 광야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감히 그 백성을 저주했다.
0: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근데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 뒤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셨거든. 그 무서운 기세에 주위 나라들이 전부 아주 벌벌 떨 정도였다니까 말이야.
1: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신 나간 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선지자를 불렀단 말입니까?
0: 아, 그 사람이 바로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자인데, 무력으로는 절대 이스라엘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간파한 거지. 그래서 아주 음흉한 묘안을 짜낸 거야. 이스라엘을 돕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면 자기들이 안전할 거라는 아주 소름 돋는 계산이었다고 해.
1: 그 발락이라는 사람 참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판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0: 그렇지. 야.
1: 무력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빌려야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닐까요?
0: 바로 그거야.

0: 자기들 힘으로는 틀것 하나 못 건드리니까 이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게 만들겠다는 아주 정신 나간 도박을 벌인 거지.
1: 김 반장님,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모압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아닙니까?
0: 그렇지.
1: 그냥 길만 열어.

0: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버텼는데 결국 뇌물과 회유에 넘어가서 모압을 아주 발길을 돌렸다는 거.
1: 아니 김반장님, 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실 거란 걸 알았다면 단칼에 거절하고 끝냈어야 되는 건데 명색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거기서 흔들렸다는 말이죠.
0: 내 말이 그 말이야. 겉으로는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그 달콤한 제안을 단번에 끊어내질 못했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을 받고도 은근슬쩍 하나님께 가서 정말 안 됩니까? 진짜 안 됩니까? 하고 간을 보면서 계속 질적질적댔다고 해.
1: 와우, amazing. 세상에. 에이. 선지자라는 작자가 그 두둑한 복채와 높은 벼슬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팔아넘기러 갔다라는 말씀이시죠.
0: 말이야.
1: 이거 완전 부패한 브로커 아니겠습니까? 브로커.
0: 그렇지. 뻔뻔하게 뭐 자꾸 들이대니까 하나님께서도 기가 차셨겠지. 네 마음에 벌써 탐욕이 꽉 찼구나. 그래 가려거든 가라. 단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만 해야 된다. 라며 일종의 아주 경고성 허락을 내리신 것이지.
1: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속으로는 이미 돈에 눈이 멀어서 타락을 해버린 거였군요.
0: 그렇군요.
1: 절대 가지 말았어야 할 파멸의 길에 스스로 발을 들이민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0: 그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시는데도 내 욕심 때문에 고집을 피우다가 기어이 내 마음대로 저지르고 마는 아주 끔찍한 실수를 이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
1: 무서운 경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죄를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제보관 여러분들도 이제 이 타락한 선지자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단서를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단서 던져주시죠.
0: 이 선지자가 모압으로 가는 길에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이 선지자를 꾸짖었다고 하더구만.
1: 김반장님. 그 동화송 얘기도 아니고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0: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나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고 돈에 눈이 멀어 억지로 길을 나선 이 선지자가 뭐 짐승인 나귀보다도 못한 아주 멍청이가 되어버렸다는 아주 역설적인 경고성 메시지도 아니겠나?
1: 김반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눈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섰는데,
0: 그렇지.
1: 선지자는 영의 눈이 멀어서 그걸 못 보고 오히려 짐승인 나귀가 그걸 먼저 보고 길을 벗어났다라는 말씀이시죠.
0: 바로 그거야. 나귀는 뭐 살기 등등한 천사의 칼날을 보고 겁에 질려 이리저리 피하며 주인을 살리려 발부둥을 쳤다고 해. 그런데 이 미련한 선지자가 영문도 모른 채 제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나귀를 아주 지팡이로 무자비하게 패댄 거지.
1: 자기 목숨 살려주려는 충성스러운 나귀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다니. 정말 답답하군요.
0: 그때 기적처럼 이 나귀의 입이 열린 거야. 내가 당신에게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나를 세 번이나 이렇게 치는 거요? 에? 평생 내가 당신 명령을 어긴 적이 있어서. 아주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해.
1: 나귀가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그제야 이 어리석은 선지자의 눈이 번쩍 떠지면서 칼을 빼들고 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던 거군요.
0: 그렇지.
1: 탐욕의 눈이 멀면 사람의 영혼이 한낱 짐승만도 못하게 전락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소름끼치는 사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선지자의 정체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제보 기다려 보도록 하죠. 모압과 미디안 연합군의 사주를 받고 막대한 뇌물과 권력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팔아버린 자. 모압의 왕 발락의 은밀한 초청을 받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었던 최악의 타락한 선지자.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이끌려 파멸의 길을 걷다 결국 분노한 여호와의 사자와 마주하게 된 사내. 영적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그를 대신해 짐승인 나귀가 입을 열어 책망해야만 했던 기가 막힌 기적의 주인공. 끝내 입술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으나 음흉한 꾀를 내어 이스라엘이 스스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0: 치명적인 덫을 놓았던 사악한 선지자. 모압 왕 발락의 탐욕스러운 파트너였던 이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추리였어. 두 반장님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총총이요. 오늘의 두 번째 수사 백도일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수사 결과는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1: 네, 이 발람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빌암이라는 말인데 이 빌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외국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수많은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혹은 이 사람은 이방인의 선지자다. 그리고 또 외국인으로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발람 선지자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발람 선지자를 이해하는 쪽으로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서 계속 묻거든. 내가 이 저 모압으로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절대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뭐하러 묻습니까? 절대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 거를 억지로 묻거든. 그런데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화가 들어와서 결국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장본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게 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뭐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것은 좀 차치하고라도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인데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죄를 끌어들이는 아주 악행을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아주 두렵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보관 분 중에 한 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두렵다고 했는데 진짜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좀 두려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불합리한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수사 결과는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먹으려고 식빵에 딸기잼 발람이라고 네, 남겨주신 우리 제보가님도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그렇게 발람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수사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사 회의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김반장.
1: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의 초청에 응하여 가는데 가서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발람의 뒤통수를 대놓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되지. 가기는 가는데 내가 주지 아니하는 엉뚱한 말하면 너 큰일 난다. 여기 큰일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시고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야 된다 라고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발람 이 선지자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이 모압 지역에 가서 선언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민수기 23장 20절에 나오는 선지자가 해야 될 이 가장 중요한 사명, 이 두 글자를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0: 민수기 23장 20절 말씀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 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기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1: 저주,
0: 2번
1: 축복,
0: 3번
1: 시기.
0: 저주, 축복, 시기 중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지.
1: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것 하라고 그랬죠. 주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내가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예.
0: 정답은 무엇일지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수사회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 소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반장.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진짜 배후 누군지 아시죠? 네. 사람들은 흔히 모세가 그 엄청난 탈출국을 이끌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세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네. 이 반장님, 이 모세를 부르신 분도 아론을 세우신 분도 그리고 그 척박한 위험한 광야길을 무사히 뚫고 나갈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주신 분도 전부 하나님이셨지요. 이 사전하는 만큼은 정말 정말 명백해요.
0: 제가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니 광야 주변에 도사리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1: 정확합니다. 이 그 중에서도 특히 모압이라는 나라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 하나님이 버티고선 이스라엘이 어찌나 끔찍하게 두려웠던지요. 이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조차도 견디지 못했었지요. 이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은밀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었지요.
0: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방법이라.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1: 네, 반장님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놀랍게도 그들이 그 치명적인 방법을 결국 찾아내고야 말았다고 해요.
0: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궁금합니다. 예.
1: 이 반장님, 모압왕 발락이라는 자가요 차가난 소름 돋은 논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부라면 역으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면 끝난다. 즉 하나님의 보호가 곧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면 멸망의 길 또한 하나님 외에는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0: 듣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섬뜩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을 직접 저주하신다는 게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1: 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저주하실 리는 만무하지요. 하지만 모압왕 발락에게는 그것 말고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대단히 교활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0: 갈수록 사건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발락이 찾아낸 그 치명적인 방법이 대체 뭐였습니까?
1: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과 권력으로 매수해 초청하는 거였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의 입을 빌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 확신했던 거지요.
0: 그럼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 모압왕의 은밀한 거래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넘어가 정말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까?
1: 이자님, 이 반장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비록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지 말아야 할 끔찍한 길을 걷긴 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지요.
0: 그날의 전말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1: 하나님께서는 모압왕 발락이 보는 바로 앞에서 발람 선지자가 두 번에 걸쳐 예언을 쏟아내게 만드시지요. 그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저주는 그냥 오히려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열렬히 옹호하고 이것 봉주는 예언을 터져낸 것이지요.
0: 그렇다면 모압 왕 발락의 그 치밀했던 파멸의 음모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였군요.
1: 당연함지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기회가 됐던 거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며 무서울 만큼 확고한 이스라엘 사랑을 선포하셨지요.
0: 게다가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을 향해 마지막 핵폭탄급 선언을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허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굳건한 약속과 함께 오늘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발락의 면전에 대고 똑똑히 선포했다고 하는데,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 내가 이것 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1: 저주,
0: 2번
1: 축복,
0: 3번
1: 시기였습니다.
0: 네,
1: 선지자가 해야 될 게 뭔지.
0: 그렇습니다. 예, 선지자는 선지국이라고 예, 또 남겨주신 분입니다.

0: 자, 이제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여기 임반장
1: 2번 축복 축복이었습니다.
0: 축복이 정답이었습니다.
1: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아주 확실한 선포를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가 지킨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그들을 축복한다. 그들을 내가 아무리 험난한 광야길이라도 인도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인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였거든요. 그거를 민수기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인생 나그네 길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놓지 않아요. 반드시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시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우리 더 담대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수사 반장 민수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죠.
1: 네, 하나님은 네.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축복을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을 여러분 이것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특급반장 김반장,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김반장 고맙습니다.
1: 은혜로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풍랑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 태풍을 이기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경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문자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샬롬을 빕니다.
0: 아멘.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 분들과 소망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기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또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또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일상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찬양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들으시고 소망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0: 소망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직접 전화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와 같이 의사표현해 주시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길 원치 않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신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75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89세 혼자 계시고 믿음 생활하시는 어머님이 갑작스런 집 관련 문제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계십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9751님 어머님을 위한 기도인데 어머니께서 연세가 꽤 많으십니다. 89세 되신데 집 관련해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태에 계시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모님 연세가 많이 들어갈수록 익숙한 환경, 늘 친숙한 그런 환경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고 또 평안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우리 9751님 어머니가 또 집 관련된 이 부분들이 잘 해결되어서 평안한 가운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751님 사랑하는 어머니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지금 89세이십니다. 혼자 계십니다. 집 관련 문제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0: 봉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들어갈수록 평소에 익숙한 환경 또 친숙한 환경에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집 관련된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앞에 우뚝 솟아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 집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셔서 아멘. 사랑하는 어머니가 평안한 가운데 또 그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필요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다음은 096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외삼촌이 복수도 차고 발도 다리도 많이 부어서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촌이 주님을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삼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예, 우리 0691님 우리 외삼촌을 위해서 특별히 외삼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복수가 차고 발도 다리도 많이 부어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우리 0691님 또 이런 기회에 기도도 하지만 외삼촌을 한번 찾아가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복음을 예수님을 또 한번 전해보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0691님을 또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0691님 외삼촌이 복수도 차 있는 상태고 발도 다리도 많이 부어 있어서 검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0691님 그 외삼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외삼촌, 무엇보다 주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0691님 외삼촌을 위한 이런 긍휼의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는 것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창극동방송에 기도의 제목을 보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0691님을 또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소원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0691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외삼촌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외삼촌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외삼촌이 육신의 연약함 앞에 또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함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가문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106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박 2일로 피크닉 겸 수련회를 떠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의 말씀과 찬양과 예배 중에 경험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우리 1069님 1박 2일 피크닉 좋으시겠습니다. 오늘 떠나서 또 1박 2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기쁨을

0: 누리게 될 텐데, 기도의 소원대로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끈끈한 그런 가족애를 느끼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69님 오늘 1박 2일로 피크닉 겸 수련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 찬양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이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이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짝 감추어 두신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 교우들이 1박 2일 함께 수련회를 가지는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눈으로 목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장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 수련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영생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921호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들이 6월 13일에 준비하는 시험에 실기를 합격하여 올 하반기에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921호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아드님께서 지금은 임시 직원인 것 같습니다. 6월 13일에 실기 시험을 잘 합격해서 이제 정직원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꼭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21호님,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드님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조금도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6월 13일에 준비하고 있는 실기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실기 시험인지 저희들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실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들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필요한 지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허락해 주셨던 손에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실기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감당하여서 6월 13일 합격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반기에는 당당하게 정직원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원이 되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얻었고, 믿음의 사람 요셉 때문에 그 애굽 나라가 복을 얻었던 것처럼 이 아드님 때문에, 믿음의 아드님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얻게 하시고, 그 기업이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이 아드님을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찬양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0: 기적을 심는 시간 장원곡동 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간절히 응답받길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올케 언니 사모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오빠가 목회를 내려놓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 교회,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정신과 약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0: 아, 마음이 먹먹하네요.
1: 예,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케 언니 사모님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또 오빠가 목회를 내려놓을 위기에 놓여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또 택하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교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함으로 또 정신과 약도 먹지 않고 또 거절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가정의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원인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영적 눌림 가운데서 자유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의 모든 광야는 에덴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지난 날들의 모든 사막은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처나 이런 아픔들을 틈을 타서 배후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이 모든 어둠 영들, 더러운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역사를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꼭 붙들어 주시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뼈가 견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상 같은 가정으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267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댁 집안 잔치로 조카 결혼식이 이번 주 5월 6일 토요일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도록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소서. 예식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라고 하셨습니다.
0: 예, 시댁에 또 조카 예,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우리 2679님 아, 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679님 시댁 집안에 조카 결혼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예식이 있답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679님을 또 이 가문에 이 시대에게 복음의 씨앗으로 축복의 씨앗으로 심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대에게 또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복된 믿음의 가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가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의 씨앗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2679님 가운데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 시대에게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씨앗으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조카의 결혼식을 앞두고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이 가정이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은혜 아래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군대 간 지 5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어제 교우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들 손하용에게 오늘 하루 감사로 이겨내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예, 7087님 군대 간 지 5개월 된 아드님을 위해서 아마 그 교우들과의 관계라고 하면 군대에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네. 아마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7087님 우리 손하용군 아드님 잘 이겨낼 것입니다. 또 우리 7087님께서 이렇게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꼭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아드님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또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는 분명히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대 가면 또 초교파적인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또 잘 이겨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 간 지 5개월 된 아드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시간

0: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교우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군대에 가서 보면 팔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또 성격도 교단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드님 손하용군,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아드님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꼭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스님과 후임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유난류처럼 부드럽게 서로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 군대 생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위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군대 생활이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훨씬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리더십을 잘 배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나중에 간증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이 아드님 특별히 우리 손하용군을 붙들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087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4918님, 지쳐갑니다. 도와주세요. 인내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아멘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지쳐갑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에 4918님의 간절함이 전해져 옵니다.
0: 네. 4918님 너무 간단하지만 굵직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쳐가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인내하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4918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날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4918님 너무 지쳐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인내하고 굳건한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4918님을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쳐가지만, 하나님 낙심이 되지만, 힘을 잃어가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도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4918님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좀 더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만난 이 마라를 잘 견디게 하여 주셔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마라를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줄이 있는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잘 감당하고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후배이자 7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월 말 아내 되시는 집사님 41세로 췌장암으로 소천하시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이제 외동딸도 키우면서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내와 엄마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대해서 마음 쓰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이 가정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교회 후배를 위해서 후배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7살 되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10월 말에 아내 되시는 분은 이 딸아이의 엄마는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본인도 몸이 불편하다 합니다. 7살 된이 외동딸을 키워야 하고 또 생업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후배 되시는 분, 이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밀려오고 또 하나님 때로는 마음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또 덮쳐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 귀한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엄마 대신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7살 된이 외동딸, 하나님 아버지, 그 외동딸을 은혜의 날개로 품어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바라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또 7살 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이 가정에 사랑하는 부녀를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큰 빈자리를 대신 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요한 이시 승리합시다.
1: 아멘.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경화교회 송미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시아 왕은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한 왕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 옷을 찢으면서 회개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 유튜버 등등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 증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며, 저 또한 그런 매체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약간의 영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에 대하여 이런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굴복하는 복된 인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 즉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그런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영이 임하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된다면 흙이 부드러워야 뿌리를 내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씨가 뿌리를 내리기가 참으로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밭에는 결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또 딱딱한 땅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는 듯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0: 그러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불편한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젊은 너희가 해라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너희는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라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겠다고 목사로, 그리하겠다고 장로로, 그리하겠다고 권사로 임직한 것인데 은퇴라는 명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까지도 외우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고 또 다른 이들에게까지 강조해놓고 지금은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을 위한 일에 손을 놓고 있다라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일에 간섭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를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농장에 오래된 과일 나무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계속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낌없이 베어내 버리고 다른 유실수를 심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베어버리고 땔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거나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고 오래된 성도라면 특히 직분이 있는 성도라면 더욱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라고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쯤 종종 지적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착한지 그리하지 않은지 라고 묻기도 하는데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상하기도 하는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그 전하여지는 말씀에 따른 열매를 반드시 맺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딱딱해졌거나 돌이 많아졌거나 가시덤불이 있다고 여기시면 그분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그런 상태를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착각이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자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빕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혜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18개 시군 20개 기독교 연합회 초청 2026 제16회 목사 장로 탁구대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경남 지역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성결교회 양대교단인 기성과 예성이 이달 중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먼저 예수교대 한 성결교회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교사 파송 및 위기관리 정책을 표준화하고 온라인 선교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선교 비전 2030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성 측은 개교회 중심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단 차원의 지속가능한 선교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길교회에서 총회를 엽니다. 기성은 교단 설립 120주년을 대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 전면 개정 논의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유신 진화론에 대한 이단 결의 청원 등 신학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안건들도 다뤄질 전망이어서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성 정체성을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들을 단죄하는 검문소가 아니라 회복을 돕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개인이 결정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제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마저 거부하고 스스로 성을 선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글로벌 선교 지도자 포럼과 대구 동신교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현상을 창조 질서가 깨어진 상태, 즉 브로큰 섹슈얼리티로 규정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넬슨 제닝스 이사장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와 사랑 사이의 균형이 절실하다며 성경적 진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밀어내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학적 견해를 밝힌 민성길 명예교수 역시 성 정체성 혼란은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 환경의 영향이 크다며 교회의 선교적 돌봄이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스스로 질서와 한계를 무너뜨리며 신이 되려는 인간의 탐욕을 위기의 본질로 짚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체감하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재구성해주는 제3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습니다. 무너진 성윤리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상처받은 영혼을 복음으로 품어내는 환대의 공동체 회복이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로 분석됩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목회 위기 속에서도 본질에 집중해 성장을 일궈낸 중소형 교회들의 부흥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어제 서울 총회본부에서 중소형 교회 목회 현장 돌파 세미나를 열고 작지만 깊은 목회를 실천 중인 강소형 교회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평균 연령 35세의 젊은 교회를 일궈낸 화성 베들레헴 교회의 말씀 사역과 팬데믹 기간 오히려 청년 세대의 성장을 경험한 대구 화원교회의 소그룹 전략 등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성도를 사역에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균형을 배려하는 회복 중심의 목회를 강조했습니다. 사역 로테이션 시스템과 안식 주간을 도입한 더세움 교회와 온세대 통합 예배로 다음 세대를 세운 강서 중앙교회의 사례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합동총회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형 교회들이 규모의 경제를 넘어 각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영적 생태계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0: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30대와 40대 젊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목회 전략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홀리브릿지 네트워크 선교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서 3040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모인 젊은 담임 목회자 50여 명이 참석해 개척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육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 등 각자의 사역 경험을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는 젊은 목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무료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별 모임을 통해 향후 연합 사역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선교회 대표 박한수 목사는 교회 위기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미래 세대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창립된 홀리브릿지 네트워크 선교회는 오는 하반기에도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온종일 구름 없는 맑은 하늘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12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크게 나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2: 단디 뭐 있어이?
3: 직장 동료와 함께 찾은 타로 카페를 이용한 2단의 방법입니다.
4: 혜진 씨, 요즘 힘드나?
5: 아, 민석 선배, 그런 거 아니에요.
4: 또 박 과장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그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라.
5: 아니에요. 저 말 안 할래요.
4: 오늘 그 퇴근하고 내랑 그 타로 카페라고 있는데 그거 안 갈래? 그 완전 잘 맞춘대.
5: 저 교회 다녀서 그런데 안 가요.
4: 에이 참, 누가 진짜 믿어서 가나? 재미삼아 가는 거야. 그 기분 전환도 할 겸 같이.
5: 그래요? 응. 그럼 재미삼아서 그럼 가볼까요? 네. 민석 선배, 저...

0: 돈이 요 완전 좋지.
1: 네. 저 이 중에서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2: 이거랑 이거요.
1: 요즘 마음에 큰 짐이 있으시네.
2: 어떻게 하셨어요?
1: 직장 생활도 힘들고.
2: 우와 대박.
0: 봐라. 내가 그 잘 맞춘다고 했지.
2: 네.
1: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네. 맞지요?
2: 네.
1: 이럴 때는 영적인 해답이 필요합니다.
0: 야. 니 그 박과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이가?
2: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로 고민하는 건
1: 혜진님은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세상의 탁한 기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세요. 저희 카페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영혼 정화 기도 모임인데요. 마음이 힘들고 지친 분들을 위해 진정한 치유를 드리는 곳이지요.
2: 아 그래요. 근데요 제가 진짜 힘든 건 있잖아요.
0: 예전아. 사실 그 내도 기도 모임에서 진짜 위로 많이 받았대. 참된 지혜도 없고 이번 주말에 내랑 같이 가면 니 완전히 힘이 될 기다.
2: 잠깐만요. 선배도 저 기도 모임에 다닌다고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 알았다. 이제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렵니 뭐니 선배가 내 정보 저 타로 보는 분한테 흘린 거 아니에요?
0: 아니다.
2: 아 그래요? 그럼 저기 타로 보시는 분 네? 제가 진짜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거 맞춰보세요.
1: 최과장? 그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쨌든 힘들다고.
2: 땡땡땡땡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요 요새 물만 먹어도 살이 쪄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타로 카드니 뭐니 아무것도 못 맞추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저 그냥 갈래요.
0: 혜진아 그 네가 진짜 물만 먹었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혜진아.
3: 기도 모임 참여를 권유받았을 땐 모임의 소속과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드러나는 친절함 뒤에 또 다른 내막이 숨어있을지도 모르니까요.
4: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5: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녀에게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최근에 설문조사를 기독교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좀 가히 충격적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인 중고등학생들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너희가 만약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나갈 것이냐?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이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가 다 아빠 엄마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53%만 성인이 되면 교회 나가겠다고 답을 한 거예요. 와, 또 그중에 놀란 건 뭐냐 하면 가슴 아픈 사실인데

0: 아들 자녀 가운데 45%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부모의 말씀이 듣기는 싫지만 서로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서 겉으로 순종하고 있다, 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엄마 아빠에게 가장 힘겹게 느껴질 때, 마음이 울분이 찰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부모의 겉과 속이 다를 때. 야, 이 자녀들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부모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너무 쉽게 함부로 행동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얘기하고 말로는 뭐 기도하고 교회 다녀라 그러는데 아빠는 뭐 주일 딱 한번 예배드리고 말고 막 예를 들면 뭐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게 자녀들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부모의 삶이 내리사랑으로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다 본대로 배운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이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젠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0: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1: 아멘.
0: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는 대로,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도 섬기고 그 본 모습 그대로 자녀들도 행하더라라는 거죠. 뭐 우상이 꼭 이상한 뭐 신상을 생겨놓고 그것만 우상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것들도 우상이죠. 부모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겨나갈 때 자녀는 부모의 입술로 뱉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행한 행동을 눈으로 보면서 느끼면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단순히 엄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너무 엄격해서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오늘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세요. 아비들아, 총칭적인 어버이를 얘기하지만 아비, 아버지를 먼저 얘기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부모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배웠던 방법과 처세술과 가치관을 거스랑 입혀서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그런 것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나중에 세월이 긴 세월 가운데 자녀가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엄마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상처가 되어진다는, 울분이 터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요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누군가.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 먼저 교회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짝짝꿍 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 나가기 전에 성도들 안에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이 4장이었고요. 5장, 6장 넘어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나갈 때, 이렇게 뜨거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예, 정말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6장 넘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5장 후반부에는 뭐냐면 부부,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건 다음 주 얘기할 거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지난주의 말씀과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바라볼 때

야, 다르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부모들에 똑같이 생활한다면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 부모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6장 4절 말씀

0: 보면 반드시 성경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에 로마 사회 안에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이 규율이 있었어요. 규율. 포테스타스. 이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를 사고 팔 수 있는 권위까지가 있었어요. 안 좋은 예입니다만 자기 자녀 가운데 뭔가 말을 안 들으면 팔아버려요. 로마 사회 안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는 한 인격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소유물이에요. 집안 안에 부인과 자녀는 소유물로 왔어요.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문화가 있었던 거죠. 로마 사회 안에서도.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비들아 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시대의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시는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선포였어요. 이 말은 부모의 권위가 다가 아니다. 부모의 권위가 한계가 있다.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있다. 부모는 대리관리자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야말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함부로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 부모니까 내 말 들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부모가 잊지 말고 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다, 맡기셨다 이 얘기죠. 그러면 왜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여러분, 이거를 잘 해석한 매튜 헨리 박사가 있습니다. 뭐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 박사가 자녀를 분석해 볼 때에 왜 부모에게 자녀가 화를 낼까? 첫 번째 뭐냐면 지나친 엄격함이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특별히 이겼습니다. 유교주의와 인본주의의 뼛속 깊이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을 지나오면서 이게 뼛속 깊이 남아있어요. 저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녀의 연약함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완벽한 것을 요구해요. 완벽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녀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울분이 차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일관성이 없는 교육입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것입니다. 어제 좋았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오늘 기분 나쁘면 엄마가 화내는 것이죠. 이 아이가 공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시선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모의 시선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편애와 비교입니다. 저도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야, 쟤는 저래 열심히 하는데 넌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식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자식하고 우리 자식하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가슴에 품고 있는 거 자녀 다 느끼거든요. 말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 안에 상처가 됩니다. 그게 독이 되어져요. 그 아이의 개성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이 자녀에게 너무나 큰 울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매튜 헨리 박사가 아주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봐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그 안에 울분이 쌓입니다. 이 울분이 쌓이면, 이 분노케 되어지면 이 아이의 결과는 뭐냐 하면 낙심으로 빠져버려요. 낙심.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0: 낙심이라는 것은 풀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낙심은 영혼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다행히 부모를 통해서 의지하게 되고 부모가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찾아내버리기 때문에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탈선이 되는 거죠. 다른 데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 부모의 억압적인 태도가 자녀를 신앙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는 무서운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부모 자신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걸림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3부 예배에 들어오신 식구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오늘 현대사회가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자녀를 무조건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자녀의 비위를 맞

0: 주면서 방임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 안에는 분명히 부모와 같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단호하게 훈계해야 됩니다. 그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지 않냐도록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훈계의 도구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명목 하에서 말은 바른 말인데 감정이 섞어져서 분노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말은 맞는데 분노가 감정이 분노로 변질되어져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히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죠. 참된 성경적인 권위는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소리를 막 이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잘못을 보면서 아파할 때 그것을 감정으로 소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가 녹아들면서 같이 울면서 때로는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이 자녀를 붙잡아줄 때, 그때 이 자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부모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훈계의 끝이 자녀를 무조건 내게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자녀니까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훈계는 뭐냐면 자녀,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것. 그게 훈계의 목적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도록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질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해줄 때 비로소 자녀는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까지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 그럼 양육은 그럼 뭘 어떻게 양육했느냐? 양육이 뭐냐면 여러분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여러분 식물을 보시면은 식물을 하나 키울더라도 그 열매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비료가 필요하고 때를 따라서 관심이 필요하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어야 그나마 그 묘목 안을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여러분 화초를 키우더라도 관심 가지지 않으면 금세 죽어버려요. 때를 맞춰서 물을 주지 않으면 금세 죽어버려요. 시간, 정성, 마음 모든 걸 다 갖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인간의 인격과 영성을 빚어가는 전인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놀랍게도 뭐 관심, 정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기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자, 교훈이라는 단어가 누테시아인데 이걸 좀 헬라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속뜻이 중요하거든요. 누테시아가 뭐냐면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으로. 단순히 정보를 머리에 넣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신비에 새기라 이 얘기입니다.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어떡하니 지식을 많이 채워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 보냅니다. 막 지식으로 엄청나게 똑똑하게 채웁니다. 그런데 아이의 머리엔 지식이 들어갔는데 그 영혼이 비어져 있으면, 잘 보세요. 지식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영혼이 비어져 있으면 얘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처세술 정도는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뭘 못 배우냐면은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풍랑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식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식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예,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잖아요. Why to live. 왜 살아가는가. 왜 사는 목적이 뭔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6절이에요. 시작.
1: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0: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의 경험도 중요합니다만 부모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꾸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 경험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험만 가르치지 말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것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한다. 유대인들이 뭐 지금은 이스라엘이 좀 복잡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근본 안에 있는 게 교육인데 이게 신앙교육이거든요. 부모의 신앙교육, 이게 뭐냐 하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0: 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갈 때이든지 집에 누워 있든지 일어설 때든지 어느 곳이 있든지 그 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쉐마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0: 아멘. 어느 교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 식구입니다. 갔더니 세상에 그 집문 출입구 문에다가 성경 말씀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 바뀌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해요. 들어갈 때 말씀 읽고 나갑시다. 들어와서 말씀 읽고 돌아옵시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꼭 여기 쉐마 교육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의 이론이나 부모의 세상의 처세술이 대단할지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인생 좀 살아보셨잖아요. 살면은 그거 가지고 답을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자녀의 평생을 인도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녀에게 공부해라 라는 말보다,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 말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좀 알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좀 알렴. 하나님 너를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인지 좀 알아라.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교훈 중에 교훈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뭘 증거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 아이는 뭘 배우겠습니까? 그저 부모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것을 동일하게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점부터 사랑하는 부모님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너를 이리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했으면 두 번째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인데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훈계는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나는 가지를 쳐내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정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굽어진 것을 바로 펴줄 때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 매입니다. 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 드디어 오늘 만난 말씀 만났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음 막대기를 하나 쪽대기를 하나 붙잡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매라는 것은 감정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폭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경계. 예,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식구들도 계시니까 2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춘기 전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0세에서 3세까지는요, 말소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소리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유아기와 소년기를 지나면서 사춘기 전까지는 매가 필요합니다. 근데 매는 손이 아닙니다. 손으로 매를 대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들었어도 안 됩니다. 매는 딱 그 하나, 그 하나가 필요해요. 그 하나를 딱 드는 순간 이 아이가 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그걸 들 때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 매를 대야 됩니다. 분위기가 아주 지금... 네. 근데 사춘기 지나고 난 이후에서 매를 대면 큰일 납니다. 이건 교육학적으로도 아니 어디 부르장물이 없이 다 큰 자녀에게 손을 댔다 큰일 납니다. 그때 뭘 드는 순간 큰일 납니다. 잘못했더라도 그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자녀에게 다가야 됩니다.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은 어린애나 어른 자

0: 자식이나 똑같이 대화버리잖아요. 큰 상처 받습니다.
1: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린 대화가 필요해요.
0: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1: 그리고 리더십, 부모의 리더십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사랑이 없다.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안에 뭔가 진심이 있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훈계는 사랑이 전제될 때만 교육적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수용하는 이유는 부모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잘 따르는 이유는 부모가 다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것을 느낄 때. 이렇게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최종의 목적이 뭡니까? 너 잘되라고. 뭐 그 말도 맞겠죠. 너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세상의 빛의 잔으로서 흔들림이 없도록. 그래서 영국의 대선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위선이다. 가르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가르치는 것과 기도가 동시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위선이든지 교만이 교만의 뜻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참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방향을 잡고 훈계로 삶을 다듬어가는 이 과정의 끝이 결국은 자녀가 온전히 부모를 존경할 수 있고 부모에게 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아주 이 가문은 훌륭한 가문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 되어진 모델로, 미국에서도 모델 꼽습니다. 150년이 지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후손들이 뭐 100명의 교수가 나왔고 66명의 의사가 나왔고 80명의 공직자가 나왔고 3명의 주지사가 나왔고 수많은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고 단 한 명도 감옥 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와 친했던 사람은 아닌데 같은 동시대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을 150년 후에 조사해봤더니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1200명의 자손들을 보니까 310명이 거지였고 150명이 범죄자였고 7명이 살인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이게 뭐 가계의 조주를 끊어라. 이게 뭐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보고 배운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는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저는 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보여줘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님으로 삶을 사셨던 폴 발리스키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에티오피아 저도 잠깐 지난 3년 전에 그 부르기나 파스로 가면서 에티오피아를 그랬는데 어우 큰 나라예요. 아프리카의 허브 공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에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거기에 한편으로 아주 공헌을 크게 한 이 폴 발리스키 이 분은 뭐 신학교를 세우고 또 구제하는 사역에 힘썼던 분입니다. 뭘 찾다가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3개월밖에 되잖아요. 원래 2월 10일 날 하나님 부르시는 받았더라고요. 자녀를 10명이나 두었고. 근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자녀 가운데 6명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세계로 나가고 있고 4명의 자녀들이 선교 후원을 하는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부모가 선교할 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중에 아들 장남 랄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렇게 신앙 후기를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과 삶이 일치하셨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우리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가 어느 부모가 완벽하겠습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 부모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흘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했을 때 고난 만나잖아요. 고난이 안 흔들려요. 사랑의 뿌리가 강력한 자녀들은요 안 흔들려요. 부모가 걸어갔던 길을 기억하기 때문에 끝까지 부모가 승리했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신앙의 흔적이 유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0: 예배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다들 자식 딸리려고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 쉽게 줄이면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린다는 겁니다. 자녀를 놓고 얘기할 때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자꾸 이런 말을 해주셔야 돼.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아니야, 하나님 널 끝까지 붙드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아이는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독서를 퍼붓지 마십시오. 예, 좀 자녀가 못나 보이더라도 나쁜 말로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빌어먹을 자식, 너는 원래 싸게 노랬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지난 과거 어쨌더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길을 열어가시니까 너에게 희망이 있어. 축복의 말을 할 때 이 아이는 지난 과거의 상처는 다 아물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부모도 알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자녀를 함부로 쉽게 포기합니까? 기다리십시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시다. 강자처럼 나갔더라도, 부모 없이 몰래 도망쳐 나갔더라도 기다리자고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한 대학교 정원에는 그리고 영원히라는 짧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물었는데요. 학생은 빌려주신 돈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졸업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목사님이 묻자 학생은 취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도 답을 이어갑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이 답합니다. 늙고 병들겠죠?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질문 앞에서 학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영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옥에서의 영원이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원이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훗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그리고 영원히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1: 그런데 인생은 현실만 보고 살다가 그거를 끝마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보고 살고 영혼을 위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네. 역시 유물세계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거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돼. 네.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0: 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더 널리 전해야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셨던 윤경희 선생님과 또 남편 되시는 이기상 집사님 네 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삶의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감사가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윤경희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기상 집사님과 윤경희 집사님 네 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3: 예, 드물어 남편까지 모시고 왔어요. 네. 예. 극동방송 직원들한테 인사를 한번 하셔야죠.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편 집사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2: 예,
0: 어떨까요?
2: 예, 저는, 수원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은 우리 김정환 목사님을 중앙침례교회에서부터 좀 뵀었고.
0: 아, 그러셨군요.
2: 그때 제가 초심자였을 때 저희 집에 신방까지 와주셨던. 와. 또 저희 큰아들 내외의 주례를 맡아주셨던. 와, 그런 인연으로 사실은 아버님 같은 또 가장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한 40여 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뭐 학교 교수로서 조금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3: 근데 5월 달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두 분이 싸움은 안 하죠?
2: 네. 예전에는 싸움을 했는데 그 네. 가장 커다랐던 이유가 사실은 이 저희 믿음에 대한 것 때문에.
3: 네. 네, 저희가. 근데 누가 먼저 믿었는데요?
4: 제가 우리. 먼저 믿었습니다.
3: 그렇죠?
4: 네.
3: 그러니까 신앙이 좀 엉터리니까 자꾸 바가지를 긁었겠지. 네. 교회 가자. 그렇죠?
2: 네. 네.
3: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저 만화님의 권면에 이제 교회 가서 직분도 받고 가정.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 자랑 좀 해보세요. 윤 선생님이.
4: 저희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이 이제 하버드 졸업했고.
3: 하나는 미국에 하나 있죠?
4: 미국에 네. 하나 있고요.
3: 또?
4: 두 번째 아들은 이비인후과 하고 있어요.
3: 네. 그리고 광주에서?
4: 네. 거기서.
3: 무슨 과예요?
4: 연세봄 이비인후과입니다. 이비인후과.
3: 그래서 이제 아들 둘, 며느리 둘.
4: 네.
3: 저?
4: 네.
3: 저 손주 손녀는 몇 명?
4: 손녀 하나 있습니다.
3: 아직?
4: 네.
3: 아니 이제 가족은 이제 아들 둘만 뒀는데.
4: 네.
3: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요.
4: 네.
3: 어디 뭐 회사에 중역을 맡고 있고.
4: 네.
3: 며느리는 의사라면요?
4: 네.
3: 어디서 의사를 해요?
4: 노스웨스턴 병원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WHO 산하에 그 백신 연구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국제기.
3: 그러면 이제 거기도 딸이 하나 있어요?
4: 네, 거기에 이제 저 손녀 하나 있습니다. 네.
3: 그럼 뭐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겠네요.
4: 근데 이제 고맙게도.

0: 그 인터넷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화하면은 우리
1: 손녀딸이 받고.
0: 소윤이가 나타나서 막 재롱도 부리고 네 그런
2: 손녀는 몇 살인가요?
0: 손녀 올해 11살 됐습니다.
2: 너무나
0: 중학교.
2: 예쁘겠네요.
1: 근데 큰며느리가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현명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그 영상으로 보이기가 싫을 텐데도 영상을 그냥 틀어놓습니다. 한두 시간을 그냥 틀어놔서
2: 짧게 통화하는 게
1: 자기들도
2: 아니라.
1: 생활하면서 뭐 아들도 나타나갖고 헤이 데디도 하고 뭐또 며느리도 이제 나타났다가 또 손녀가 와서 재롱도 떨다가 저희도 이제 밥 먹는 거 같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왜 잠깐 통화를 하게 되면 경직돼 갖고 할 얘기 인사하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얘기가
2: 그렇죠.
1: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를 해놓으니까 저희도 좀 편하고 자기들도 어떤 때는 뭐 누가 안 보이면 어디 갔니? 그럼 샤워하고 있어요. 그럼 또 나타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 저는 잠깐 영상 통화하신다 그래서 한 5분 잠깐 통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거실에서 같이 있는 듯 서로 화면을 켜두고 일상을 공유하시는 거군요. 좋은 방법이네요.
1: 굉장히 참 현명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3: 그럼 이제 큰 며느리는 의사고 둘째 며느리는요?
0: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인데요.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제 귀가 이렇게 아파서 엄마 고쳐준다고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근데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1년차 때 엄마 못 고쳐. 그냥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는 그 노무 재무 병원에서 어떤 땐 간호사가 부족하면 간호원 그리고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2: 그러시군요.
0: 네.
2: 네. 또 귀한 다복한 가정을
0: 아유,
2: 이루셨는데. 네.
0: 감사합니다.
3: 그럼 이제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이사장님 가정이 모범 가정같이 느껴져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윤경희 선생님은 뭐 기독교 초등학교에
0: 네.
3: 담임 선생님도 하시고 우리 집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게 만났을 텐데 우리 사람 장점이 있다면 뭐고 단점이 있다면 뭐요?
0: 원장님은 이렇게 심기운 곳에 꽃피우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늘 미국에서 여기 오셨지만 그 당시는 엄청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그리고 유치원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학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원장님이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2: 담임 사모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보고 또 배우셨을 텐데요. 이렇게 인연이 깊으신데 맨 처음 어떻게 또 트루디 사모님과 알게 되셨는지 그첫 만남, 계기도 궁금합니다.
0: 네, 제가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한 89년도에 수원에 이사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때 한 유치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수원에서 중학 유치원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교인이어야 된대요.
2: 기독
0: 네.
2: 유치원이니까요.
0: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우리 중앙 침례교회 나가자. 그래서 한번 나가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됐고 우리 아들이 중앙 유치원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 유치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외워오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가 모르면 이거 안 되겠다.
2: 아이도 외워오는데 나도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셨군요.
0: 싶어서 거기 그때 그 중앙 침례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신청했는데 거기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이셨어요.
2: 그때 그 강사분이 트루디 사모님이셨군요.
0: 트루디 사모님한테 그 영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그 성경 공부가 끝나면 또 성경 공부 가르치

0: 그 제자들을 우리 원장님이 그 인계동 집에 초대하셔서 쿠키도 구워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그 쿠키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원장님하고 친했어요. 네.
1: 따뜻한 시간을 많이 나누셨네요. 네.
0: 너무 좋았어요.
2: 윤경희 선생님은 모범적인 선생님인데 네. 일찌감치 선을 놨더라고요.
0: 네.
2: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0: 네. 2015년에 제가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귀가 갑자기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막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1: 그래서 교직을 그만두고
0: 네, 집에 있었죠. 집에 있으면서 너무 무료한 거예요. 좀 이거 고치려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2: 윤경희 선생님은 우리 집사람이 따옴씩 미술을 가르쳐주는데 소질이 있어요?
0: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집중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장님 그림 그리실래요? 그랬더니 아 그러자? 그래서 그 원장님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뭐 연필이라든지 꽃병이라든지 뭐 원장님 쓰시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완성되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장님도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DNA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렸죠.
1: 그럼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0: 7년 동안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그림도 그리고
1: 오랜 시간 함께 하셨네요.
0: 네, 네. 그랬고 코로나가 난 다음에는 조금 힘들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금까지 예, 원장님하고 친구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네. 예.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1: 우리 이사장님은 현대에 오래 계셨죠?
2: 예. 예.
1: 그 수소차를 내가 이회장님하고 한번 타봤는데 그 수소차가 요새 나와요? 안 나와요?
2: 예, 지금 수소차가 생산 중에 있고요. 판매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판매량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차가 승용차보다는 대형 트레일러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더 오히려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상용용 차로서 지금 이제 스위스라든지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갖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이후에는 미래의 에너지로서 아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수소차 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잘 모를 텐데 수소차 하면은 뭐가 들어가서 움직여요?
2: 아, 예. 수소차 그러면 이제 수소와 공기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동차 내에서.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거를 역으로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켜갖고 전기 모터를 부동하는 그런 차입니다.
1: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는 그냥 휘발유과 가서 휘발유 넣고 엔진 타면 가는데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이걸 분리를 누가 해야 돼요?
2: 아, 그게 이제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가고 아, 우리 열려두듯이 수소를 갖다가
1: 집어넣는다.
2: 네, 그렇게.
1: 그러면은 네. 지금 뭐 휘발유는 떨어질 때까지 가고.
2: 네.
1: 수소도 떨어질 때까지 가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어디 가서 넣어야 되는데
2: 네.
1: 휘발유 가게는 뭐 여기 가면
2: 그렇습니다.
1: 많으니까 쉬운데 앞으로 그 수소
2: 충전소
1: 예, 네.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2: 예, 그게 이제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대수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충전소를 많이 짓자니 투자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충전소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사장님이 좀 아깝다고 느끼는 게 뭐 그런 기술도 있는데 정년이 돼서 나와서 뭐 있는 걸 봤을 때 뭐 동지들이 좀 모아가지고 조그만 기업이라도 하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 아 예 지금 저기 작긴 하지만요
1: 네.
2: 그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컨설팅 회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컨설팅을 한다면은 앞으로 자동차 짓는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2: 부품 회사 주로 이제 이 자동차 자체는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은퇴한 사람이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밑에 많은 영세한 부품 회사들은 방향도 못 잡고 있고 또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은퇴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의 협회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원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봉사 형식으로 해서 커다란 비용 없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1: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아, 나 그 양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뭐 지금은 나와요? 회사.
2: 회사는 아직 등록은 안 했고요. 저희가 네. 이제 아름아름 아는 분들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0: 네.
2: 제가
0: 네. 오늘 네, 이 방송 시청추 하시고 또 궁금한 점, 또 문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극동방송에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또 집사님과
1: 극동방송에 연락을 하면 이 연락을 예, 드릴 수가 있죠.
0: 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두 저희들 분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2: 아니요 저요? 네.
3: 저 대학교 1학년 때
2: 같은 클럽
3: 인천에 있는 서클에서 만났어요. 아,
1: 네. 대학교 다니면서
3: 네, 대학교 네, 1학년 네, 때
0: 동호회에서 만나셨군요.
3: 네, 네 그런 식이죠.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활동하는 동안은 연애를 못 하게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호회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알고만 지냈다가 그게 해제되면서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썼죠. 네. 왜냐하면 이메일도 없었고 네. 뭐 카톡도 없고 그랬으니까.
0: 편지로 고백을 하셨네요.
3: 편지로 해서 인연을 맺게 됐죠.
1: 그리고 군대를 갔죠? 안 갔어요?
3: 아, 저는 현대자동차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거기서 근무하는 게 군대를 군대. 대체를 아, 해서
1: 제가 네,
3: 군대는 안 가고
0: 그러셨군요. 예, 예.
1: 그럼 이제 결혼은 예. 언제 했어요?
3: 결혼은
1: 대학 졸업 맞고?
3: 예, 졸업 맞고 여기는 학교 교사였고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3년에 결혼했습니다.
0: 아, 네. 예, 예. 아, 오랜 결혼 생활 이후에
1: 양가 부모님들은 믿는 분들이 아니고
2: 네, 네. 믿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믿게 된 거는 정말 여기가 수원이 제 2의 고향인데 아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도 뵙고 원장님 만나고 그리고 중앙 유치원, 중앙 기독 초등학교가 저희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준 것 같아요.
1: 그럼 아드님은 중앙 기독교 초등학교 뭐 댕겼어요?
2: 아 3학년, 4학년 댕기고요. 네. 작은 아들은 1학년, 2학년 당기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갔어요.
0: 네. 네. 그 아들 교육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좋은 기독 유치원 보내고 싶어서 네네.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교회를 등록하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님 심정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3: 저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죠. 야, 꼭 교회를 가야지만 유치원을 간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계속 이제 저 요구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옆집에 사시던 분이 저희를 전도를 해갖고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었었거든요. 네. 근데 순복음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면서 아직 신앙이 없던 상태에서는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예배 보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부정을 했다가 중침에 한번 이제 가자오라고 중침 가서 그때 3부 예배인가 갔었을 거예요. 11시 예배. 가서 보니까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그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초심자긴 하지만 내가 같이 접하고 같이 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이제
0: 그때부터 교회를 또 다니게
3: 그래서
0: 됐고
3: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침례를 목사님한테 저희 두 부부가 같이 받고 애들도 같이 침례를
0: 그렇게
3: 받고
0: 그렇게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군요.
1: 그런데 예. 엄마로서 얘들은 믿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고 네. 또 거기선 영어도 조금씩 가르쳤고 네. 유치원에서 네. 저 그런 게 야 뭐 다른 유치원보다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사실 교회를 나와야 등록.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이 나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들이 다 등록하고 안 나와 그거부터는. 그래서 야 그래도 애들이 자꾸 아버지 교회 가자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한데
0: 네. 오늘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를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또 떡과 생선으로 지친 몸을 안식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당연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인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니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입히셨고 먹여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저도 하루를

0: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오늘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친환경 자동차 컨설팅을 하시는 이기상 집사님, 그리고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윤경희 선생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가정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제가요 요새 우리 남편하고 같이 제자인가 팬인가 이거를 읽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뷰티풀 랜딩을 하는 그런 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요새는 뭐 두 분이 싸움 안 할 것 같은데.
2: 싸움 잘 안 해요.
3: 요새는 기억 별로 없습니다. 제가
0: 싸움할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항복하면 싸움할 게 아니에요.
3: 맞아요. 네. 오늘 운전기사 겸 사실은 쫓아왔습니다.
1: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아름다운 또 부부 모셨습니다.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3: 네.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동부 성결교회 안현

0: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잠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로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요즘 자주 만나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시편 133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라고 시작을 해요.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들 손을 잡고 올라가는 가족들도 있었고 오랜만에 얼굴 보는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그 장면을 보며 시인이 감탄하는 거예요. 보라, 이 장면을 좀 봐라.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함께함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몸으로 이미 너무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의 갈등 때문에 또 지파 사이의 분열 또 자기 아들의 반역 가까운 사람의 배신 이런 것들을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다윗에게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함께 자유롭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 그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탄은 가볍지 않습니다. 야, 보기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런 감탄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같은 집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늘 생각하죠.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이 달라져도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조금만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연락을 끊습니다. 함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말씀하죠. 보라, 그냥 넘기지 말고 이 장면, 함께 모이는 이 장면을 다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림 같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 멈추지 않지요. 수염으로 흐르고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조금 묻어 흔적만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갓도다. 헐몬산은 북쪽에 굉장히 높은 산, 습기가 많은 산입니다. 상대적으로 건조하지만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은 땅 밑에 건조한 기후와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메마른 곳에 생명이 스며들듯 이슬이 그렇게 내린다는 것을

0: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형제가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결정적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쭉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곳, 함께 모이는 자리요. 형제가 함께 모인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복을 개인적인 복으로, 개인적인 성공으로만 생각합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조금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함께 있음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한 공간 안에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요즘은 한 집에 살아도 같이 밥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시간표가 달라요. 각자 방에서 따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각자 휴대폰 들여보느라 바쁩니다. 그런 시대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한다는 것,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보고 선하다, 아름답다,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관계 속에서 지쳐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 안에서 오해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예배하고 싶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떨어져 있는 장면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장면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함께 있는 것, 함께 모이는 것, 마음을 함께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지요. 때로는 양보해야 하지요. 또 어떤 경우엔 원하지 않지만 상처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있고 이슬이 내리고 복이 부어진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한 번 더 바라보시지요.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가시면 옆에 앉은 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완벽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이 복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하지만 이 땅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5화 사명의 길

0: 양화진 선교사 묘원. 조선을 사랑한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건강 악화로 미국으로 돌아갔던 로제타 셔우드홀 또한 생전에 남긴 자신의 유언에 따라 남편과 딸이 먼저 묻혀 있는 조선의 양화진 묘원에 잠들게 된다. 햇살이 묘비를 쓰다듬고 있는 늦은 오후, 셔우드홀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다.
1: 실례합니다. 옆에 잠시 앉아도 될까요?
2: 네, 앉으세요.
3: 어? 아니, 언더도!
1: 저기 멀리서부터 아는 척했는데 못 듣더라고. 많이 힘들지?
2: 그렇지 뭐.
1: 뭔가 깊이 생각 중이던데?
2: 아니야. 그냥 언더우드, 나도 언젠간 여기 묻히겠지? 그러면 내 자리는 어디쯤일까 생각해보고 있었어.
1: 유익한 생각인데? 아무래도 저기 어머니 옆쪽이 낫지 않을까? 아버지 옆보다는 아무래도...
2: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1: 아버지는 늘 어려워. 그렇지?
2: 난 너무 어릴 적 기억밖에 없어서 그냥 어머니 옆에 더 있고 싶은 거야.
1: 아, 넌 그렇겠구나. 나는 아버지가 좀 엄격한 면이 있으셨거든.
2: 응? 예전에 집회에서 몇 번 뵌 적 있어. 설교를 듣고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생각했지. 청년들한테 엄청 잘해주셨는데 아들한테는 좀 다르셨나 보지?
1: 잘해주셨지. 그냥... 내가 부담을 느낀 거지 뭐.
4: 아니, 어쩜 저렇게 조선 말을 잘한대?
5: 그러게 말이야, 우리 조카보다 발음이 더 정확해.
1: 왜냐면요, 저희 둘 다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4: 예? 여기요?
1: 네, 여기요.
4: 아니, 여기 묘지에서 태어났다고요?
1: 아. 아니, 여기 묘지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고요. 조선에서.
4: 아, 난 또 뭔 말인가 하고 깜짝 놀랐네.
5: 그러게, 난 여기 사시는 분이 있나 싶었잖아.
2: 그러고 보니 우리 공통점이 있네. 조선에서 태어난 외국인.
1: 선교사 아들.
2: 어, 그것도 있군. 그래서였구나.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를 친근감이 있었어.
1: 맞아, 나도 그랬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2: 해주병원. 추운 겨울이었지.
0: 1929년 겨울, 언더우드 2세는 선교 활동과 교회 설립에 참여하기 위해 황해도에 가게 된다. 그때 황해도에는 해주병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셔우드홀을 처음 만난다.
1: 와, 황해도 바람에 비하면 경성은 정말 따뜻한 곳이었네요.
2: 어서 오세요. 외투 이리 주시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셔우드홀입니다.
1: 언더우드라고 합니다.
2: 먼 곳까지 오셔서 선교에 도움 주고 계신다는 얘기 듣고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1: 경성은 조선의 한 부분이죠. 더구나 황해도 소래교회는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뵙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형제님.
2: 반갑습니다.
0: 두 사람은 악수하며 잡은 손만으로도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 2세대 선교사로서 자신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서로에게 두 사람은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
1: 아버지께서 선교여행을 하며 많은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네요.
2: 그러게요. 저희 어머니도 황해도에 애정이 많으셨습니다.
0: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병동 안을 천천히 걷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희미한 약냄새, 그리고 낡은 침상들 사이로 실습 중인 학생들이 보인다.
4: 여기가 맞죠? 혈관이 잘 안 보이...
6: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맥이 아니라 동맥이잖아.

0: 어?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1: 아니, 정신 안 차려. 너 그렇다고 위급 상황 생기면 책임질 거야?
0: 죄송합니다.
2: 아, 자. 아유, 괜찮습니다. 놀란 것 같은데 밖에서 호흡 좀 하고 다시 들어와요.
0: 네.
2: 아니, 너무 윽박 좀 지르지 마세요. 그러다 제가 먼저 심장병 나겠습니다.
1: 아니요. 아,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도 자꾸 까먹어요. 진짜 저런 애들은 소리를 질러서라도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2: 그럼요, 안 그래요? 그럼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긴장해서 더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내 말 믿고 다음엔 긴장하지 않게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줘 보세요. 분명 잘할 수 있을 겁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3: 언더우드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본다.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실습생의 뒷모습. 그리고 셔우드가 환자의 손을 꼭 잡으며 웃는 모습. 그 사이 의사됨과 사람됨 사이에 간격을 느낀다.
1: 아니, 지난번에 왼팔에 링거를 놓으라고 했는데 발등에 꽂아놨다. 아, 나 심지어 왼발도 아니고 오른발이에요. 어?
2: 아니, 마주 보면 왼쪽 오른쪽이 좀 헷갈리긴 하죠.
1: 아니,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2: 아유, 그래도 그 정도 실수는 우리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천천히 잘 좀 가르쳐 봅시다.
4: 셔드 박사님, 오늘 진료실에서 본 그 젊은 의사요. 똑똑한 것 같은데 환자를 잘 볼까요?
2: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술이 필요한지 인술이 필요한지의 문제죠. 요즘 학생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험 성적은 높은데 환자들의 눈은 제대로 안 봐요.
4: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책상 위의 공부가 자신만을 채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결국 모든 공부는 자신을 넘어 타인을 위한 것인 거죠.
2: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전하는 게 지식인지 삶인지 저 자신도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4: 아, 그렇군요.
2: 송 교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4: 학교에서도 선교 현장에서도 계속 지켜보면서 느낍니다.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더 어렵고 가치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삶을 보여주는데 힘써야 할 겁니다.
4: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의료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럴 수 있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4: 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온 건 아니었는데.
2: 아이, 즐겁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어서.
3: 해주병원에서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만날 기회가 있을 때면 서로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나눴다. 그런 시간들은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함께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다시 양화진 묘역, 로제타 셔우드홀의 장례식 날.
2: 고마워.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위로가 되네.
4: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햇살이 뜨거워서 얼굴이 익고 있어. 우리 이제 내려갈까?
2: 그럴까?
3: 한 번 더 어머니의 묘비를 보는 셔우드홀. 묘비에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2: 어머니는 끝까지 조선에 있기를 바라셨어. 치료를 마치면 다시 돌아오실 생각이셨지. 이 이방 나라를 어째서 이토록 사랑하실까? 어릴 땐 진짜 이해 못했는데.
4: 지금은 너도 알고 있는 거지?
2: 알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0: 계셨는지 왜 돌아오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1: 사랑은 머무르게 했고 헌신은 부모가 걸은 길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더했다. 사랑으로 조선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랑은 대를 이어 새로운 역사를 더해갔다. 길의 모양도 방향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길을 사명이라 말한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5화 사명의 길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만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치람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은 삶으로 전해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인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들어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앞에 보이시죠? 자, 이 인사말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 가운데에 유업으로 잘 이어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를 믿음의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믿음의 부모님들은 모두 같은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빨리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금은 한 5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AI 시대 가운데 이게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들어갈지,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살아갑니다. 근데 이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옛 손조들도, 믿음의 손조들도 동일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을 했겠죠. 예나 지금이나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학교에 많은 영향을 또 쏟아붓기도 합니다. 각 부서별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고요. 지금 현장,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그리고 어하나 예배도 우리가 올해부터 또 신설해서 작년이죠? 작년 가을부터 또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칠암교회 가운데에 교회학교, 주일학교 이런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아까도 광고했지만, 그 주일학교 새생명 축제와 같은 그런 모든 사역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학교의 교육이 중요하니 그런 일환으로 준비하고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모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교육자도 중요하고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도 중요하고 또 그곳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만남과 공동체에서의 그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잘 형성시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에 있어서 교회가 중요하다,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깊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심는 부모 코칭 30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부모님들이 실천하면서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냥 또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각색해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에서 가장 큰 변수를 부모님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 교회 친구들과 선후배도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난 10년 안에 응답한 모든 설문 결과의 1위는 늘 부모님이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설문조사들을 보았을 때에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은 부모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이것을 또 임상으로 확인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임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 첫째에게 한번 물어보았어요. 너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뭐냐? 누구냐? 또 누가 될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첫째 아이가 엄마 아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심드렁하게 또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의 고백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설문조사의 이제 결과이고요. 저 역시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의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해석학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이잖아요? 그 기능들. 그런 것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책들을 통해서 형성이 된 거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과 또한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저의 신앙이 어느 정도 또 형성이 되고 자리를 잡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앙의 가장 기본

성경적인 어떤 자세 그리고 믿음의 그런 모습들 그것들은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인용한 그 책에서는

게임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였다라는 그런 이제 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지? 왜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꾸만 외부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외부 환경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입시와 학원,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스마트폰과 미디어와 친구 관계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주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는 부모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가장 지근해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면서 함께 생활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는지, 그리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었을 때에 그 순간 가운데에 가장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누가 가장 옆에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어떠한 설명보다, 우리의 어떠한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어요. 믿음이, 신앙이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되어 온 한 사람.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지금 디모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믿음이, 그 바울의 믿음이 그 디모데 개인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대 속에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제일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이거든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을 하고 감옥에서 지금 마지막 펜을 들어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인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이 끝자락에서 바울이 떠올린 사람은 바로 영적 아들인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의 재능이나 능력,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탁월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같은 것들, 또 성경을 능통하게 풀어내는 능력들, 설교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지금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거짓 없는이라는 말은 원래 연극 배우들 있잖아요. 무대에 오르는 그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 오를 때에 썼던 가면을 표현했었을 때에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연극 무대에 올라가면 그 가면을 쓰고 올라갔던 거예요.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닌 연극을 하고 있는 어떤 꾸미고 있는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꾸며진 신앙, 사람들 앞에서만 보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려와 있는 그 가면을 벗은 상태의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에 무대 아래에 내려와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를 보았을 때에 너의 믿음은 어떠한 꾸밈이 없는 진짜 믿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가정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 뒤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들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 디모데의 가정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완벽한 신앙의 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었기에 이 디모데를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키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겠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할례를 받게 되지만 그 가정 안에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처음엔 키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위의 기록에도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그가 헬라인이었다라는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만, 추측만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어쩌면 헬라인이었으니까 다신교도였잖아요. 다신교도이니까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그의 아내와 또한 장모님의 그 신앙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무시를 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없으니까요, 이미 세상을 일찍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아주 이상적이고 완벽한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란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명확합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믿음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이해할 마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의 이 이야기, 저의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의 방향이 다른 배우자와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신앙의 일대로서 어렵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신앙적인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그 양육의 문제로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부모 자신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완벽함을, 믿음 안에서 완벽함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완벽한 가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도 해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미 신앙에서 너무 멀어진 것만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었지요. 디모데의 가정도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거짓 없는 믿음에, 그리고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디모데가 세워진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정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족한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부족한 대로 그냥 거기에서 그치고

많은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함이 있는 부모에게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어떠한 신학적인 그런 믿음적인 완벽함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의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함께 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방향성,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가정에 와서는 늘 화를 내고 자녀들을 정죄하고 남편과 아내를 막 정죄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전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고 네가 난 내가 났니 너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네 명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늘상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보다 그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시한다면 아이 괜찮아 한 번 정도는 예배 빠지고 주일 빠지고 학원 가도 돼. 그 학원에서 하는 특강이잖아. 특별한 강의잖아 라고 하면서 학원을 우선시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딜레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뭐지? 뭐가 맞는 거지?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입술의 말과 믿음의 고백과 삶이 다른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안에서 본 거짓 없는 믿음은요, 사람들 앞에서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와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 핵심적인 가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말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의 부모님들로 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합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예,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면서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이제 기억하면서 쓰는 거예요. 뭐 이 눈물은 바울과 헤어지면서 흘린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 다시금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흘린 눈물일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흘린 눈물일 수도 있고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흘린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바로미터는 눈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에 있는가,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가의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디모데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울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이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눈물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때문에 이 디모데도 믿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요. 또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외할머니의 기도의 모습, 그 눈물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며 울었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것이지요.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배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함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여러분 단지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전하여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이, 그 신앙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그 믿음의 눈물이, 우리 기도의 눈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나중에 그들이 장성하여서 홀로 믿음 가운데 서 있었을 때에 또 기도의 자리를, 새벽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녀로 그렇게 성장해 가겠죠. 또 어떤 자녀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애썼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또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런 믿음에 또한 부모로서 다시금 세워지게 되겠지요. 또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말과 삶이 같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도 같아야겠다. 믿음과 삶이 함께 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잊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유년기 시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대전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거의 매주일 서울에 있는 모교회로 올라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서 이제 그 장로 이제 장립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시무 장로님이셨고 또 재정을 맡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대전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서울로 자주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야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전에 있는 집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 이제 부모님 없이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이었지만, 교회는, 예, 저희 이제 누님들과 이제 저만 다니게 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모습들을 보는 것, 어땠을까요? 제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의 어떤 신앙적인 결핍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핍들을 느꼈던 것만 같아요. 어찌 없었겠습니까? 저희 혼자, 저희들끼리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래서 한때는 주일 학교를 이렇게 빼먹고 도망 다니던, 선생님들 눈에 안 보이려고 막 도망 다녔던 그런 이제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착실하게 착한 학생으로, 착한 주일학교 학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커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에 대한 오해십니다. 예, 많은 방황을 했었고요. 또 신앙적인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결핍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없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시던 그 믿음의 모습들, 또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런 모습들, 가장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모습들, 힘들어도 믿음을 놓지 않으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 가운데에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니까요. 생각해 보면 저는 부모님들에게 어떤 완벽한 신앙의 환경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신앙의 환경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0: 무엇을 본 거냐면 부모님들이 살아간 그 믿음의 방향을 본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향이 오늘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칠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서툰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부모님이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힘들어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붙드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려고 애쓰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또 고백에,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는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행함으로 살아나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의 유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시는 모든 칠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칠함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칠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5월 가정의 달에는 무슨 날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부터 해가지고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은데 오늘 같은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가깝고 중요한 스승은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기 때부터 자녀들이 다 따라하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저의 말과 행동들이 저희 부모님과 비슷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제 딸들도 저랑 비슷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가족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이란 말이 있죠. 그냥 말과 행동도 있지만 신앙의 배움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 대단해요. 바울보다 더 대단하고 완벽한 스승,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 스승으로 삼아야 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살아생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스승의 날 가장 큰 스승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또 묵상해보고 나눠보고 소개해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그게 복된 길이래요. 밖으로 가면 막 곁길로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맞아가지고 진정한 스승 가정에서 또 탄생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도 5월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인데 정말 좋은 스승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완벽한 스승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묵상하면서 그분 따라가면서 그분 닮아가면서 예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나누는데요. 옹기장이에요. 예수 닮기 원해.

옹기장의 앨범에서 예수 닮기 원해. 정말 원하죠. 원해. 예. 잘 안 되는데요. 원하고 노력합니다. 예수님 같이는 예, 못 살죠. 못 살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요. 근데 되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노력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난 안 돼.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돼야 하는 것보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잠깐 예수님 닮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곁길로 간 분들 부르고 계시죠? 이 새끼라를 통해서 귀한 열매 오늘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0년 방학 중에 있다가 계약한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0: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장선래님 되시죠?
0: 네.
1: 저 극동방송의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0: 아, 네네.
1: 아유, 반갑습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0: 예, 말씀하세요.
1: 혹시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그때 교회 가기로 하셨는데 교회는 다니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0: 아, 예. 그 이후로 다니고 있어요.
1: 할렐루야네요. 아유, 잘 됐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때 4월 1일인가 저희가 제가 통화했어요.
0: 예.
1: 그때 몇 년 교회 쉬고 계셨었죠?
0: 제가 거의 20년 넘게 쉰 것 같아요.
1: 아, 오래됐었군요. 20년 정도.
0: 네.
1: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남편 반대로 교회를 못 다니게 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0: 아,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안 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 부활절에 언니 칸타타 그 찬양하는 게 있었거든요.
1: 네네.
0: 저녁 예배에 이제 성가대를 하는데 언니가 그거를 좀 이제 보러 오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보러 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1: 와,
0: 교회.
1: 잘 됐네요. 남편은요? 남편은?
0: 남편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전도해야죠. 그래도 가는 거는 뭐랑 안 하니까.
1: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요즘은 괜찮아요?
0: 네.
1: 오, 다행이네.
0: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막 저기하고 그러질 않아서.
1: 나중에 이번에 이제 칸타타 계기로 가셨잖아요.
0: 네.
1: 나중에 교회에서 뭔가 행사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때 이렇게 딱 한번 같이 가자 하면서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0: 그러려고요.
1: 지금 부천에 어느 교회 가셨어요?
0: 기둥교회예요.
1: 기둥교회. 언니가 다니는 교회가. 언니가 다니는 교회. 언니하고 그래도 가까운 데 사시나 봐요?
0: 네. 같은 부천에 살고 있어서 제

0: 원래는 제가 다니던 교회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1: 네네.
0: 아무래도 그 기도, 아니, 저기, 교회도 그
1: 예.
0: 감리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게 장로, 그게
1: 예, 교단,
0: 다른잖아요. 그래서,
1: 예.
0: 예, 저는 이제 기독교 장로회를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1: 예.
0: 감리교를 가니까 조금 저하고는 정서에 안 맞긴 했어요, 처음에는.
1: 예.
0: 근데 이제 몇번 계속 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이
1: 그럼요.
0: 되더라고요.
1: 예.
0: 그래가지고 지금
1: 그럼요.
0: 요즘에 교육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 새가족
0: 그
1: 교육
0: 교회, 네.
1: 잘 됐네요. 우리가 이제 한분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단이 좀 달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이제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잘 됐네요.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우리 장선례님이 그때 교회 가겠다고 결단이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결단이기도.
0: 그래서 제가 약속 지키려고
1: 너무 감사하네요.
0: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1: 그니까.
0: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1: 네. 참, 근데 이게 사실 20년 방학을 끝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0: 아,
1: 그래도 이렇게
0: 계속 항상 마음에는
1: 마음은 있었죠.
0: 있었거든요. 그래서
1: 그래도 전화 연결
0: 혼자,
1: 계기로 딱 이렇게 돼서,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약속 지켰다고.
0: 그러니까요.
1: 이 시간에 그때 이제 결단의 기도 드렸다면 저 따라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선혜님 교회 가시니까 우리 언니도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0: 예, 맞아요.
1: 언니가 얼마나 아마 칸타타를 계기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인도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고민하다가 아마 얘기했을걸요. 그래요. 참 아무튼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남편도 간다 이런 좋은 소식 제가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0: 감사합니다.
1: 장선혜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찬양 중에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요즘 좋아하는 곡도 좋고 20년 전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곡도 좋고.
0: 지금 요즘에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제목이 은혜 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1: 잠깐만
0: 안 나와요.
1: 요즘
0: 갑자기
1: 거 생각을 제목 안 맞추셔도 되고 가사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사 아니면 흥얼흥얼거려도 되고 제가 맞춰볼게요.
0: 은혜로다
1: 아,
0: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1: 은혜로다 하늘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
1: 위에서 내려오네.
0: 예,
1: 이거
0: 맞아요.
1: 그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
1: 사랑에 이거 찬송가 찬송가. 예.
0: 맞아요. 그걸
1: 은혜로다가 아니라
0: 신곡
1: 아마 평화로 달 거예요.
0: 평화로운가?
1: 내
0: 아무튼
1: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맞죠? 평화 평화로다.
0: 맞는 것 같아요.
1: 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0: 아, 찬송은
1: 예, 이 곡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가장 인생 찬양으로 좋아하세요?
0: 아, 제목이 은혜였나 봐요. 그게
1: 예?
0: 은혜 근데 제목이 은혜인데요. 성경님
1: 아까 평화 평화로다 이거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인데.
0: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1: 아,
0: 요즘
1: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거예요?
0: 네, 맞아요.
1: 아,
0: 그,
1: 이거구나.
0: 아니, 친구가
1: 네.
0: 같이 이제, 친구긴 한데 사촌이에요. 근데
1: 네네.
0: 저희가 이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1: 네.

0: 친구 중에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저희 네. 친구들이.
1: 네네.
0: 네, 이제 같이 방을 쓰게 됐는데
1: 네.
0: 친구가 이 찬송을 틀어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좀 제가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할 때 이 노래를 좀 많이 듣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
1: 그렇구나.
0: 그래가지고.
1: 그래서 좋아하죠.
0: 네.
1: 은혜.
0: 네.
1: 이 은혜가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0: 아.
1: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네. 노력과 우리가 애쓰는 거하고 그런 상관이 없이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돌이키셔가지고 장선내님이 교회를 딱 가시게 됐잖아요.
0: 네.
1: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0: 맞아요.
1: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0: 네네네.
1: 또 언니를
0: 맞아요.
1: 통해서 이렇게 네네. 교회 가게 하신 거 하나님 품에 오게 하신 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제 가사 네네.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 들려드리면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네. 귀하고 좋은 은혜 나눠주시고 새끼라도 요즘 계속 듣고 계시죠?
0: 네.
1: 네. 아 그리고 네. 장선혜님 우리가 교회를 네. 나가게 되시면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0: 아.
1: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0: 아 그래요?
1: 꽃바구니 선물 드릴게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손경민 앨범에서 은혜의 찬양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끼라가 또 우리 총연출 그분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곡 예, 평화 평화로다가 아니라 은혜 은혜였어요. 은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투디어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God bless you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립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참 감사하죠.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상원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도 참 감사했어요. 5월 지금 이제 절반 이 시간도 참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해야죠. 어떤 또 어려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요.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열매를 만나볼까요? 한 부부 지난번에 통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 부부가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전화 연결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네, 홍현수님.
1: 네.
0: 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예. 네, 통화 괜찮으세요?
1: 아니에요. 네, 통화 괜찮습니다.
0: 아내분이랑 지금 같이 계시는 거 맞죠?
1: 네, 같이 있어요.
0: 예, 예, 지금 안성에 계시고.
1: 예.
0: 그때 이제 이사하고 나서
1: 네.
0: 우리 이제 부부가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좀 방황하실 때
1: 네.
0: 그때 저하고 이제 3월에 이제 통화가 됐었잖아요.
1: 예, 예.
0: 두 달 좀 더 넘었는데
1: 네.
0: 지금 어떻게 요즘 교회 잘 다니고 계시나요?
1: 네,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잘 다니고 있습니까?
1: 예.
0: 아이고 다행이네요. 안성에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1: 네, 안성에서요.
0: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1: 두드림교회예요.
0: 두드림교회. 예.
1: 네.
0: 그때 한 어느 정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방황하고 계셨죠?
1: 한 6, 7개월 정도 되는 거야. 6개월 되지.
0: 그렇군요.
1: 예.
0: 네. 아니지. 하면서 옆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기록에는 한 10개월 정도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이렇게 그렇죠? 정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원래 그럼 네. 그전에는 서울에 계셨어요?
1: 아니요. 서울에서 근 한 10년 전에 서울에 있었어요.
0: 예예. 예. 그럼 바로 직전에는 어디 계시다가?
1: 아, 같은 안성인데요.
0: 아, 안성에서?
1: 네. 안성에서 교회를 했는데 집사람이
0: 예.
1: 옮기자 이사했으니까 옮기자 해가지고
0: 예예. 예. 옮기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옮겨지지가 않았군요.
1: 예.
0: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두드림 교회 잘 또 등록까지 하셨어요?
1: 네.
0: 등록까지 하셨구나. 잘 됐네요. 극동 방송은 네, 계속 듣고 계시고요.
1: 네. 극동 방송은 뭐 새끼라는 딱새시 되면 듣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제 두드림 교회 가서 정착도 하고 등록도 하시고 부부가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요즘 어떠세요?
1: 네. 원래 저희는 부부가 같이 가는 거를 사실은 저희 어머니 소원이에요.
0: 부부가 같이 예배당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어머니?
1: 예, 어머니 소원이에요. 그리고
0: 예.
1: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유언으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0: 같이 가는 게 소원이었다면은 두 분이서 어떻게 한 분이 안 다니셨던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1: 아니요, 둘이서 다녔죠.
0: 근데 둘이 같이 가는 게 소원이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1: 가끔 가다가 제가 좀 빠질 때가 있었어요.
0: 아,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둘이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소원이셨군요. 어머니의 네. 소원.
1: 네.
0: 그래서 요즘은 그 소원을 잘 이루어 드리고 있나요?
1: 네, 잘 하고 있습니다.
0: 아, 요즘은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고.
1: 네,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0: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두드림 교회 가서 아내와 함께 네. 예배를 드리시니까 요즘 어떻게 느낌이 어떠신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1: 성경 말씀도 그렇고, 예,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항상 들어오니까요.
0: 네.
1: 편해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저도 네. 일을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있고 또 교회 역시도 먼저 그 함께 한 교회 소개해 주셨던 교회보다는
0: 네네.
1: 예, 거기를 한 5주 한 달 이상 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를.
0: 네, 어떤 함께하는 네, 교회를요?
1: 예.
0: 아, 소개해 준 저희 방송국에 소개해 준 교회로.
1: 예. 네. 아니 소개해 주기 전에요.
0: 소개해 주기 전에 그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1: 네. 예, 거기를 갔다 온 교회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런데 소개해 주시는데
0: 예.
1: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0: 네, 네.

0: 네, 그래서 저희는 새로 옮기고 굉장히 편하게 다녀요. 편하게.
1: 우리 아내분도 한번 좀 바꿔주실래요? 아내분. 아니면 지금 스피커폰인가요?
0: 예, 예, 잠깐만요.
1: 아내 되는 분은 요즘 어떠세요? 다시 조금 방황을 하다가 이제 잘 정착해서 예배를

0: 지금 담임 목사는 아니어도 굉장히 말씀이 저한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1: 예, 예.
0: 아주 길게 안 하시고 짧게 내 마음속에 네. 와닿고 그래서
1: 네.
0: 조그만 교회지만은 담임 목사님은 약간 병을 앓고 있어요. 파킨슨.
1: 아.
0: 그래가지고 많이 앓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요.
1: 부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데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0: 부목사님 따로 있고 이 목사님은
1: 네.
0: 미국에서 신학 그 목회를 하시다가
1: 네네.
0: 은퇴를 1, 2년 앞두고 그냥 은퇴 연금도 안 받고 그냥
1: 네네.
0: 그 지금도 신학교 교수 여기 교수 생활 하면서 여기 와서 봉사를 네. 하시더라고요.
1: 참 말씀이 잘 들어오고
0: 네.
1: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계시는군요.
0: 네.
1: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요즘도 같이 남편분과 함께 또 극동 방송도 잘 듣고 계시죠?
0: 네.
1: 그래도 이렇게 극동 방송 듣다가 다시 또 이렇게 결심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셔서 극동 방송을 네.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0: 그럼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은 그 아침에 7시에
1: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그거 틀으면서 항상 예. 아침에 하루 보내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예, 우리 지금 새끼라를 들으면서 어떤 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2: 항상 듣는 게 그거예요.
1: 항상 그러니까, 듣는 게 새끼라. 예.
2: 이제 부산 쪽에서는 98.1.
1: 예.
2: 대구는 91.2. 아, 92.3.
1: 예.
2: 그 다음에 대전 쪽에서는 93.3.
1: 어유 어떻게 이렇게 주파수를 다 알고 계시네요?
2: 그리고 서울 쪽에서는 9.9인가?
1: 106.9.
2: 예, 네, 106.9.
1: 예, 예.
2: 예, 다 입력해놓고,
1: 예.
2: 예, 듣고 있고,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못 듣는, 안 듣는 지역에 가면은,
1: 네. 이제 지역을 이쪽 저쪽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나 봐요?
2: 예, 저는 이제 그걸 다니는 길이 항상 그쪽이에요.
1: 그렇군요.
2: 그렇게 네, 왔다 갔다.
1: 예, 예, 예. 네. 새끼라 들으면서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2: 은혜가 많이 돼요. 그 이제 하시는 거 들으면은 그 분들 이제 뭐 방학했다가 이제 이렇게 네. 나와서 하시는 거 이런 걸 보면은
1: 네네.
2: 아, 나도 그럴 저럴 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고
1: 네네.
2: 예, 아, 더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죠. 네.
1: 혹시 우리 홍현수님, 혹시 네. 이제 자녀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2: 자녀 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이번에 이제 우리 부부께서 이렇게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잘 또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좀 잘 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고 아, 극동 방송도 좀 소개해주시고
0: 네.
1: 안 되면 이렇게 전화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또 전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2: 예, 네. 다들 뭐 네. 유아세로서 다 세례 다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 예. 네. 근데 네. 아까 안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서요?
2: 요즘에 안 다니고 있죠.
1: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친구를 위해서 우리 새끼라가 있으니까.
2: 아 맞아요. 그런 네. 것도. 예.
1: 뭐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하더라고요.
2: 예.
1: 엊그저께는 목사님 아들하고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방학생인 목사님 아들. 예. 옛날에 장로님 방학생도 전화 통화도 했었고요. 예.
2: 예, 맞습니다.
1: 사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니까 예. 우리 자녀분들에게 극동 방송 얘기해 주시고 꼭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예.
2: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1: 그때 이제 기도를 안 했다면요, 이 시간에 저랑 함께 우리 아내분과 함께 저 따라서 감사의 기도 한번 같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따라서요.
0: 네. 예.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2: 다시 한번

0: 고기로 고백을 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 그때 어떻게 선물 잘 받으셨을까요?
2: 예, 받았습니다.
1: 예, 연어 잘 받으셨고 이제 방황 끝내고 교회 잘 다니고 계시니까 저희가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1: 네, 우리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어떤 게 있을까요?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거.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가장?
0: 옛날 어릴 때부터 엄마 무릎에서부터 그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1: 엄마 무릎에서 계속 잘 들으셨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이거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2: 네. 네.
1: 자,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끝내볼까요?
2: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찬송가 이정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 감사,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정말 나에게 있어서 좋은 스승들 전화 한번 하시고 찾아뵈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참 스승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또 우리 같이 생각하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고민했다가 이제 교회 가야겠다 결단하신 분들 이번 주 꼭 가셔야 됩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나 갔다 왔다 라고 문자로도 좀 알려주시고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새껴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0: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차라 상우가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몰랐었지. 아버지도 나이가 젊고 그럴 때는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니네들을 아버지가 더 잘 챙겨주고 공부를 더 가르쳤으면 니들이 더 편하게 살 텐데 아버지가 니들 더 잘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3: 우리 작은 딸은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됐을 때 많이 안 좋아서 고대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세 살 때 화상 입었을 때 아빠 많이 힘들었고

0: Bana ne be? Ben못하겠습니다.
1: 김이나, 사실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야.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때는 아빠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줄 거야. 아빠는 네가 행복하는 게 가장 좋은 아빠의 바람이야. 사랑한다.
2: 그래, 누나 아들들 사랑한다.
3: 우리 아들 사랑한다.
4: 우리 딸 사랑해.
5: 우리 양박사 이쁜이 사랑한다.
6: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그 아버지의 묵직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참으로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자식을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 아낌없는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식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3월 31일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포항에서 동생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래 82세이신데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시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포항에 있는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긴급하게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긴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면회 시간이 되어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뵈었는데 아버지께서 첫 마디가 바쁜데 여기까지 왜 왔냐고 미안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파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면서도 자식 걱정을 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숭고한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라는 말이 언제 가장 먼저 등장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보니까 부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창세기 2장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 속에 부모와 자녀를 담아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란 단어를 처음 언급하신 이후에 부모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계명을 따르고 지켜야 할 것인지 열 가지 계명, 즉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중심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등장합니다. 인간관계 속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십계명 중에 하나님 다음으로 시작되는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넣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면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쿠오라는 이 말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다시 말하면 휘파쿠오라는 이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영적인 권위 아래에서 부모가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태도,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이것이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도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육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일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한번 순종하고 끝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계속해서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가져야 할 자세,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대리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다니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드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세상에 부모님만큼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육적인 그러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의 공경은,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부모님과의 배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보배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우니까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둔다,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평가할 때 그 값어치를 우리가 책정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정말 비싸다, 소중하다, 아,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낮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높게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높게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분들이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은 바로 부모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명령으로 쓰일 때에는 그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님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한다라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너무너무 멋지다라고, 축복한다라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권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명절 때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저는 항상 아버지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제가 월요일에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늘 저를 위해서, 저의 목회를 위해서, 우리 창원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기도를 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을 먹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줄 아십니까? 성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다시 말해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0: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미 부모님을 천국에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부모님이 눈물로 심어주신 그 기도의 유산을 기억하며 이제 부모님인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함으로 이 영적인 질서가 이 영적인 신앙계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극동방송에서

0: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의 세매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근 창운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찬송가 397장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세상 속의 풍파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의 찬양곡입니다. 성가의 샘에서 드리는 오늘 첫 곡은 찬송가 편곡으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과 편곡 하나 더 듣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방금 들으셨던 곡은 그 크신 이름 찬양회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들으셨던 찬양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하여라 찬양곡 듣습니다.

평안하여라 찬양곡 들었습니다. 성가의 샘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나의 갈 길 주가 인도하시네 입니다. 이 찬양 시간까지 들으시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재근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였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혜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18개 시군 20개 기독교연합회 초청 2026 제16회 목사 장로 탁구대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경남 지역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교과서도 바뀌고 시험도 지나가고 공식과 정의는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잊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그때 선생님의 표정은 기억에 선명하죠. 혼났던 날의 목소리 톤, 힘들다고 했을 때 건네주던 괜찮다, 다시 해보자, 너는 할 수 있어 말 한마디. 가르침은 그냥 남지만 사람은 더 오래 기억에 남죠. 그리고 진짜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 사랑은 전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거창한 강의보다 한 사람의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말보다 태도로, 지식보다 삶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스승이십니다. 정답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시는 분. 말씀으로, 시간으로, 경험으로 우리를 빚어가시죠.

오늘 스승의 날, 나를 만들어준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를 전하고 또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스승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5월 15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팀 로거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는 뭐였죠? Live, L-I-V-E, 라이브였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에 라이브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L-I-V-E,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출석 단어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 넌센스가 아닌 일반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바로 문제 드릴게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 날부터 안식하신 일곱째 날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셋째 날도 다섯째 날도 아닌 네 번째 날 창조하셨던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크게 보면 정답은 세 개거든요. 세 개. 뭐뭐뭐 이렇게 세 개. 일단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창조하신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그리고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인데요.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신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셋째 날도, 둘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아닌 네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앞서서 정답이 세 개라고 크게 보면 세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각각 정답이 한 글자씩입니다. 뭐와 뭐와 뭐 이렇게 한 글자씩 정답하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 공장장 미니 PD 충디가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 좋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어떤 내용이든 넣어서 AI를 이용해서 그분만을 위한 그날의 노래를 만들어 드리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산삼스틱도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주의 은혜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말씀 충만, 은혜 충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 피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까지와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요셉의 효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효도도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효라는 것은 백행지 근본이고 일년지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효가 바로 우리의 삶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제가 가정의 달마다 효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조금 약간 또 다른 각도에서 요셉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옷이 손끝과 발끝까지 이렇게 길게 들여진 긴 겉옷으로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아주 롱드레스 같은 그런 옷이 채색 옷이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비싸고 좋은 옷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그 많은 형제 중에 요셉에게만 그것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첫 번째는요, 이 요셉을 야곱이 말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더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근데 이것도요, 한번 지어 입힌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어 입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여러 아들,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하잖아요.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다는 그 시제가 완료시대. 이 완료시대라는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이야기하는 어느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 다시 말하면 야곱이 요셉과 오랜 세월 함께 지내면서 보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단순히 막내

그러니까 눈덩이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 데리고 살아보니까 참 사랑스럽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제색 옷을 입은 여름.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그리고 요셉이요, 그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처음에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나는데 아버지를 이제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상봉을 해요. 그때 아버지에게 큰 기쁨을 주잖아요. 아버지가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만난 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아버지 요셉을 만나는 것에 큰 기쁨을 요셉이 선물한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저는 이게 효라고 생각해요. 효도라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도예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선물을 한다 하고 잘 성긴다 하더라도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아비를 즐겁게 한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효를 행하려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효를 행하려면 부모를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죠. 그런데 기쁘게 하려면 가장 첫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 앞에 표정을 밝게 하는 거예요. 자하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효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표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효라는 것은 표정을 잘 관리하는 것. 부모 앞에 밝은 표정에 아무리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해도 내 표정이 어두우면 어떨까요? 부모가 기쁠까요? 편안할까요? 그렇지 못해. 자녀가 떠난 후에도 그게 마음에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게 그 부모 자식의 그 어두운 얼굴에 보았을 때 느끼는 거지. 그러나 자녀가 속이 어떤지 부모 앞에 밝은 얼굴 하면 어때요? 부모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부모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아요. 그 희망의 씨앗이 희망의 꽃을 팍 피우니까 이 자가 뭐가 그렇지 없노? 무슨 일이 있길래 말은 안 하지만 로또가 당첨됐나? 우째됐나? 애가 생겼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지. 저는요, 이 부모 앞에 환하게 없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효도 편지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친구에게도 편지 썼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편지 쓰는 거 쉽지 않아. 연애 편지 무적이 쓰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꼭 써보세요. 근데 그거 어려우면요, 부모한테 싹 한번 웃으면요, 그게 어머니에게 되는 효도 편지다. 오늘 우리 이런 효도 편지 한번 써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가 웃을 때 효도 편지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물론 일순간의 어려움이지만 그 바탕에요 기쁨이 넓으면 밝은 미소가 있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장례식장을 가면요,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은 내가 모르잖아요. 딱 보면 내가 알아요. 요즘은 상주가 보통 80까지도 갑니다. 어르신들 100세 되시는 분 많으니까 상주들이 뭐 요즘 뭐 상주들 맞상주 같은 경우는 70은 다 넘어요. 연세들이 많아요. 연세가 많은 분 딱 보면 나는 그분에 대해 몰라. 저분은 장로님이네. 저분은 권사님이네. 딱 느낌이야. 거의 적중률 90% 이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울어요. 아파요. 근데 근본적인 이 베이스가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있는 그런 얼굴빛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예수쟁인가 아닌가. 그죠? 그게 바탕색이잖아요. 바탕색. 그죠? 여러분,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희망찬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기대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잠시 주춤했다가 밝은 미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유대 땅이 정말 참혹했어요. 예레미야는

을 망각하거나 또 그것이 경감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한 거예요. 그때 그 절망이 희망으로 감사되는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 생각하니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거기에 자기에게 그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밝은 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예비한 그런 계획과 약속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밝은 표정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지만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니까 뭔가 모르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미소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우리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가 밝은 표정하는 것은 하늘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 앞에 싹 웃는 게 부모에게 효도 편지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싹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20절,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거 무지하게 좋아한다. 억수로 좋아한다. 색질로 좋아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일어설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 신앙 고백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효도는요, 요셉이 늘 아버지 야곱을 가까이 모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45장 9절 10절을 봅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자손과 아버지의 소와 양과 모든 소유를 고센 땅, 우리로 말하면 내가 도청했지 총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청에 근무하니까 장유 유라에 가서 살아라. 그럼 가까이서 자주 본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리게 내려오사. 시작.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늘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애굽에 처음에 노예로 갔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 애굽에 있을 때까지도 아버지 늘 가까이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효라는 것은요, 부모에게 좋은 것, 또 정성께 섬기는 것도 소중하지만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이건 뭐 진짜 금상첨화고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라는 것이요. 카톡이라도 하세요. 카톡이라도. 근데 이것도 별로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간이 없고 시간이 시간대가 잘 안 맞아. 한번 해보려면 아빠 바쁘고 뭐고 뭐 이렇게 되고, 만약 외국에라도 있으면 내 낮에 지는 밤이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힘들죠. 그리고 이제 부모 자주 찾아뵈면 좋지. 이게 필요하잖아. 아, 이것도 또 쉽지는 않아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요즘 기록값이 얼마 떠오르니까 옛날에 뚝뚝했는데 요즘 뚝뚝뚝까지 아주 가서 저리는 정도로. 내가 그래,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봉고 한 대로 가세요. 따로따로 기름값 너무 많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효도라는 것은요, 수고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시간 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효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희생 수고, 그건요 정말 세발의 피야. 우리 부모님 늘 우리 곁에 있었잖아요. 잘 때도 옆에 있고, 밥 먹을 때도, 놀 때도, 학교 갈 때도,
그래서 우리는 또 어때요? 엄마 같이 있으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냥 놀다가 자꾸 뒤로 보잖아요.

엄마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늘 기다려주시고 함께 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뵙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많으니까, 그렇죠? 어르신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모시고 살아가는 아들, 며느리 고맙게 생각해야 돼. 뭐 같이 살지 않더라도 곁에, 그죠? 뭐 이 부산에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 곁에 온다고 용원에라도 와서 사는 자녀들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참 고맙게. 그런데 멀리 있는 자녀들 한 번씩 오면 반갑잖아. 올 때 빈손으로 안 오잖아. 선물 사고 용돈 주잖아.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자녀 사랑스러워. 같이 살면요 부딪히는 일이 많아. 섭섭한 일이 많아.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항상 이 부모님들이 가까이 있는 자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더 커. 내가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부모를 곁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요, 그보다 더 큰 효원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수원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 같이 집 옆에 있고 모시고 사는 그, 나는 부모 모시는 집은 제일 희망 안 간다 그랬어. 어떤 사람 왜? 알아서 다 한다. 부모 모시는 정도면 하나님 아버지 잘 모시고 산다.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멘. 아이고 주여. 다 같이 옆에는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형님 형수님 올케 고맙게 생각해야 돼. 어떤 납치범이 시어머니를 납치해서, 그래서 전화가 와서 며느리한테 1,000만 원을 보내면 어머니를 돌려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어머니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못한다 딱 그랬어. 다시 전화. 그러면 그대로 돌려보내겠다. 계좌번호를 말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돌려보낸다니까 빨리 계좌번호를 말해라. 보내준다는 거.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니가. 여러분 이게 완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유산 상속할 때요 그 지분이 달라요. 유대인들도 뭐 두목 이런 게 있어요. 오늘날은요 재산 상속 막내든 딸이든 1대 1대 1대 1이요 양자들이가 우리 집 호적에만 올라도 1대 1대 1대 1이래. 근데 네 장남이니까 네가 모시라. 그것도 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곁에 계셔 있고, 곁에 있으니까 같이 안 살아도 곁에 있으면 늘 필요 크게 전화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 둘이만 있으니까 뭐 우리 둘만 남은 게 오래됐어. 그러니까 피자를 시키는데 뭐 그런 거 못 시키잖아. 그럼 대전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피자 좀 시켜주라. 자, 그러잖아.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심부름도 시키잖아요. 가까이 있는 분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귀한 손님 모시고 좀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준 있는 사람들 뭐 하죠? 그 수발되는 분한테 팁 주잖아요. 귀한 분 왔으니까 이분 좀 잘 대접해 주라고 팁을 주잖아. 그래 해요 안 해요? 하세요. 자, 그런데 아니 우리 형님이 형수님이 올케가 우리 어머님 잘 모시고 있는데 팁을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팁 드려야 돼.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이든지 물질이든지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들이 오늘 부모 주일이잖아요. 부모한테 효도를 하려면 가까이 자주 전화하세요. 가능하면 카톡으로. 화상되잖아. 그렇잖아요. 집에서 하면 공짜잖아 또, 그렇죠? 아니면 교회 와서 하세요. 와이파이 빵빵 터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함께 있어주는 고맙다. 네가 내 곁에 있어서 고맙다 현태야. 그죠? 그걸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돌보는 형제들에게 우리 형수님 올게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공경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갔잖아요. 바로 애굽의 왕을 파라고, 바로라 그래요. 로마의 왕을 가이사 시저라 그런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계급이에요. 이제 바로에 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47장 7절이죠.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아유, 또 이

야곱도 아주 그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왕에게 애굽은 그 당시에 미국이요. 확 축복하고. 근데 그 전에 형제들이 바로를 만났어요. 그것은 사무적인 만남이었어요. 행정적으로. 앞으로 우리 가문이 여기서 살 때 어떻게 할까 그런 좀 협의라면 지금 이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 사적인 만남이에요. 요셉이 주선했단 말이에요. 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그 바로를 만나겠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지만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선민의 족장으로서 대단하면 비록 지금은 나이가 많아 뭐 이렇게 눈도 어둡지만 아이 대단한 아버지를 참 마음으로부터 요셉이 남이 삼을 하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그 야곱이 죽었을 때도 요셉 야곱의 유언대로 그 시신을 그 애굽으로부터 천리가 떨어져 있는 가나안까지 운구를 해서 거기서 70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거의 국장 수준이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뭐 우리가 노인네 되면 뭐 그냥 바로 뭐 그냥 쉽게 쉽게 빨리 그냥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결혼식도 그렇고 특히 장례식 같은데 보면 빨리 제가 뭐 장례식 많이 하잖아요 하고 나는데 빨리 하고 나면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빨리 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조금 이야기만 길어지면 막 근데 여러분 마지막 떠나는 시간인데 그 5분 것도 뭐 길게 차이 나왔나 좀 여유 있게 그지. 그래서 옛날 장인차 가다가 차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확, 막, 뭐라, 미련이 있으면 간다. 사실 미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장인차 앞에 뭐 새끼들 꼽아놨어요. 사이는 안 보이는, 사이 돈 꼽아야 돼. 다 돈 꼽아지면 가고 서고 막, 요즘 그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정성을 다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가슴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저는 이게 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유가 공작이면서 오늘 공자와 알맹주 알 만해 한데, 공작의 묵기를 봉양이, 효도를 하려면 봉양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해요. 그때 공자가 말하기를 공경 없는 봉양은 효도가 아니다. 공경 없는 봉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개나 말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공경 없이 부모에게 좋은 것을 대접을 하는 거, 소나 말에게 좋은 걸 먹이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부모 공경함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탈무드도 비슷한 이야기 있어요. 하루는 집안 삶이 빈궁한데 아버지 상에 닭고기가 이렇게 거덕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기서 닭고기 어디서 났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는 막 그거 묻지 말고 잡수시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좀 두명스럽게. 그리고 그 탈무드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그걸 보면서 그 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한테 아무리 좋은 걸 대접하더라도 공경함이 없다면 그건 망령된 행동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뭐 그냥 멋있으니까 너 엄마 아버지의 그 가치를 알고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배우지 못했더라도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더라도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더라도 공경하라. 우리가 이 조국이라는 게 뭡니까? 이 조국이라는 것은 조국인 나라를 위해 뭘 해줬느냐? 그러면 조국 사랑 안 합니까? 해줬냐 안 해줬냐를 떠나서 나를 태어나게 한 나의 어머니가 조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는 나의 출발점이 부모라는 자체가 공경의 대상이지 뭐 이런 일을 했고 저렇게 네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지. 저는 우리 부모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부모님이 못 배운 분도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왕가 사는 남자 롯데 시네마에 하네. 근데 이거 달러로 받네. 달러로. 요즘 환율 어때? 12불 돼 있네. 12불. 이 영화는 15불이네. 이해를 못하네. 12금, 15금, 19금. 옛날 불이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 이해를 못하네. 나중에 모강실 오면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19세 이상 불가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15불, 그걸 달러로 생각을 한 거야. 어떤 데는 막 올림픽 할 때 막 이제 막 아들이

막 중계를 보고 있는 게 막 하는데, 엄마가 설거지하서 무슨 게임 하냐 하니까, 마라톤이야 하니까, 엄마가 몇 대 몇이야 이러는 거. 좀 기가 막히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가면 대꾸예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는 건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것까지 순종하는 게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자를 만나서 그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이제 손자들 아버지가 축복해달라고 아버지가 야곱이 눈이 어두웠거든. 나이가 많아서 분별을 못하니까 오른손 우리나라도 오른손 중요하게 생각해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이 가는 자리에 앉히고 자자 에브라임을 왼손한테 딱 앉혔어.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딱 엄마 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 아버지 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게 얘가 큰아들이고 얘가 작은아들이에요. 오른손을 이후에 올리세요. 아이고 잘하네. 아는 채 안 해. 자, 근데 그때 나도 안다 하면서 두 번 반복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도 한 족속을 잃을 것이고 크게 되려니와 아우가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잃을 것이다 하고 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큰아들. 여러분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 뭐 우리가 클 때만으로만 돌아가야 돼. 지금은 장자에 대한 게 어마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도 어두워. 나이도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 장래. 근데 내가 한다. 내가 그렇게 한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바꾸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순종해.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몸가짐을 정중하게 하고 공경하는 몸가짐을 가지면요. 마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친하다고 함부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공경하려고 하면 내 마음도 변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 안 갖고 다니는 사람 드디어 들켰다. 성경을 다, 창세기 48장, 여기서 그냥 안 띄울 거예요. 창세기 48장 다 앞이었어요. 이제 설교 끝났어요. 자, 요것만 보고 끝낼 거예요. 창세기 48장. 앱으로, 성경이 없는 사람, 성경, 구약 성경 77페이지, 창세기를 신약에 찾으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8절 아버지, 8절.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본 거예요. 야, 아들 누구? 아버지, 우리 아들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12절 하면서 12절. 13절부터 이제 오른손으로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 왼손을 했는데 야곱이 엄마처럼 하는 거예요. 12절 하면서 축복하기 바로 전. 시작.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두 아들을 봤단 말이에요. 손자를. 아들 누구? 아들입니다.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축복하러 왔는데 그 축복하기 전에 요셉이 아들을 뒤로 물리고 아버지한테 다 축출한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을 다시 무릎 앞에 두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축복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했던 것은 아버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전에 아버지에 대한 예를 갖췄던 그 몸가짐이 마음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더 상승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기꺼이 만일 그때 아버지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다면 아버지 손할 때 아버지 손 에헤이 손 바로 딱 우리 그래 하잖아. 그런데 아버지한테 예를 딱 갖추니까 아버지의 하는 행동에도 기꺼이 받아들여 몸가짐 중요한 겁니다. 자,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끌렁끌렁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갖추고 절도 있게 그렇다고 옛날 조선시대처럼 하라는 말은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달라지 망가집니다. 친한 거와 함부로하게 달라. 또 우리 교우들이 정말 부모 공경하려면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몸가짐도 공경하는 몸가짐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창완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창완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진수 목사입니다.
2: 극동방송 설립 과정에서 한빛교회와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1: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윤희구 목사님이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1993년도에 창원 극동방송 설립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제 처음 위원장을 이제 우리 윤희구 목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서울에서 남편들이 직장을 따라 이 창원에 이주해 오신 몇몇 여성도 분들이 이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설립을 이제 국가에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 5월 29일에 창원극동방송국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준비하는 그 타이밍에 서울에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급하게 연락 오셔서 청와대에 허락이 났다고. 그래서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현수막까지 다 준비했는데 촉구라는 말을 빼고 설립감사예배로 이제 현수막을 바꾸어서 그렇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창원극동방송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96년 3월 16일 개국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3월 10일에 극동방송 시험방송에 한빛교회가 아마 전파를 처음 탔던 것 같아요. 저희 한빛교회로서도 그 일을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큼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 후 경남 교계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창원극동방송이 세워지면서 일단은 교회들 간의 연합이 아주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어떤 영적 교제가 많아졌고 또 시간들마다 이제 우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언제든 자유롭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보이지 않게 아마 우리 성도들 영적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이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창원의 교회들을 활성화시키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방송을 듣고 또 회심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자기는 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0: 들었고 30년이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 앞으로 극동방송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바라시나요?
0: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신앙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시대고, 그런데 사람들은 방송 듣는 것은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상호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 이 방송을 들으니까 굉장히 유익하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사람들 세상서의 관계나 살아가는데 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들 연합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들어서 굉장히 유익하다.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이제는 세상 속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방송국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위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로 출발합니다.

런닝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위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성경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라이브입니다. LIVE 출석 단어 라이브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와 산삼스틱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 성경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일부에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문제 한 번 더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부터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까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넷째 날에 창조하신 건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정답은 세 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 정답은 한 글자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와 뭐와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드셨는데 과연 넷째 날 만드신 건 무엇일지 정답하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히즈윌의 사랑 들으신 후에 말씀충만 은혜 충전 이어갑니다.

0: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 이 시간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과 은혜의 고백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전.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 조엘 하우저 선생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23 is perhaps the most well-known of all the psalms.
2: 네, 아마 시편 23편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일 것입니다.
1: Even people who know nothing about the Bible may admire its beautiful poetry.
2: 성경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시편의 언어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Even people who have never opened a Bible may be inspired by the image of contented sheep lying in lush green pastures alongside streams of refreshing water.
2: 네,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시편 안에 펼쳐져 있는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맑은 물가 곁에서 쉬고 있는 이 평안의 양들의 모습은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1: But this morning, I would like us to see Psalm 23 from a different angl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2: 네, 하지만

0: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20편, 23편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1: I want us to see Psalm 23 as a battle cry in a world in which there are many shepherds competing for our attention.
0: 네, 오늘 20편, 3편을 저희들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전투의 외침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1: I invite us to see Psalm 23 as a shout of resistance to the claims of all the other shepherds besides the Lord our God.
0: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3편을 우리 하나님 외 다른 목자들의 주장에 맞서는 저항의 외침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1: When we hear the word shepherd, we correctly think of peaceful rural scenes of a shepherd and his sheep.
0: 네, 저희들이 목자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평화로운 시골의 풍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1: But at the time that David wrote this psalm, shepherd also had another meaning.
0: 하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이 목자라는 단어에는 다른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1: Kings in that area of the world were referred to as shepherds.
0: 그 지역의 왕들을 이 시대 때는 또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1: This was also true of Israel.
0: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In Ezekiel 34, verse 2, God tells Ezekiel, Son of man, prophesy against the shepherds of Israel.
0: 에스겔 34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1: God wasn't talking about shepherds who give pasture to four-legged animals.
0: 하나님은 이때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돌보는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 He was talking about the kings of Israel who had led the people into the worship of false gods.
0: 이때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유다의 왕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1: So when the psalmist says the Lord is my shepherd, of course he is using the metaphor of a shepherd and his sheep.
0: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가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목자 양의 비유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But there's also a deeper meaning. When the psalmist says, the Lord is my shepherd, he is also saying, the Lord is my king. I will have no other gods besides Jehovah.
0: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나는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
1: So the truth is that there are many shepherds in our world today who are clamoring for our attention and our allegiance.
0: 사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의 관심과 충성을 요구하며 외치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1: That was true in the days of the psalmist. It's also true today.
0: 시편 기자의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 Let me talk about two of those false shepherds.
0: 오늘 저는 그 거짓 목자들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 The name of the first false shepherd is lack.
0: 첫 번째 거짓 목자의 이름은 결핍입니다.
1: This shepherd is the one who whispers in your ear that you are not enough.
0: 이 목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1: It is a voice telling you that you are not smart enough, that you are not wealthy enough, you're not beautiful or handsome enough.
0: 그 목소리는 여러분이 충분히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충분히 부유하지도 또 충분히 아름답지도 멋지지도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1: And it's a voice that promises to supply you with what you lack.
0: 그리고 이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1: If you would only buy this product.
0: 이 물건만 사게 된다면.
1: If we only get this cosmetic surgery.
0: 이런 성형 수술만 하면 된다면.
1: If you could only get your child into a sky university.
0: 내 자녀를 스카이 대학에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1: If you could only get this degree or this job.
0: 이런 학위나 직업만 갖게 된다면.
1: If you could only achieve this income or buy this type of car.

0: 이 정도의 수입이나 이 정도의 차만 가지면 된다면
1: If you would only marry this person.
0: 이 사람과 결혼만 하게 된다면
1: Or maybe if you would just work a little harder to earn the righteousness God has already given you in Christ.
0: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일을 얻기 위해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1: So when you hear the voice of that shepherd of Lack, sing Psalm 23 verse 1 as your song of resistance.
0: 여러분이 이 결핍의 목자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시편 23편 1절을 저항의 노래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1: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0: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 The name of the second shepherd is fear.
0: 두 번째 목자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1: The voice of this shepherd whispers fear into your heart.
0: 이 목자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1: It tells you that danger lurks around every corner and you should trust yourself to no one.
0: 이 목자는 모든 모퉁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 It tells you to expect the worst in every situation.
0: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최악을 예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And the voice of this shepherd promises to quiet your fears if only you would.
0: 그리고 이 목소리는 이렇게만 하면 그 두려움을 잠재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 Play it safe and never take any risk.
0: 안전하게 살고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1: Build a protective wall around yourself and your family.
0: 나와 나의 가족 주위에 튼튼한 보호벽을 세우고
1: Always suspect the motives of others.
0: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1: Practice generosity only when you are sure you have something to spare.
0: 내가 충분히 남을 때에만 남을 돕는 일을 하고
1: Make sure those who do you wrong know there will be a payback.
0: 나를 해친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1: So when you hear the voice of this shepherd of fear, sing Psalm 23, verse 4, as your song of resistance.
0: 여러분이 두려움의 목자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시편 23편 4절을 저항의 노래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1: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0: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1: Psalm 23.
0: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1: A song of resistance to the false shepherd of lack.
0: 결핍이라는 거짓 목자에 맞서는 저항의 노래입니다.
1: A song of resistance to the false shepherd of fear.
0: 두려움이라는 거짓 목자에 맞서는 저항의 노래입니다.
1: And finally, a manifesto of grace.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선언문입니다.
1: Psalm 23 verse 6 in the NIV says,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0: NIV 성경에서는 시편 23편 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사랑이 내 평생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다.
1: But there is a better translation.
0: 하지만 더 좋은 번역을 찾았습니다.
1: Surely goodness and mercy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0: 주의 선하심과 사랑이 내 평생 동안 나를 끝까지 추격할 것이다.
1: I am so glad that my resistance to the false shepherds of lack and fear does not ultimately depend on my performance.
0: 저는 이 부분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핍과 두려움이라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저의 저항이 결국은 제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 I am glad that my song of resistance is not about me, but it is about God.
0: 그리고 저의 이 저항의 노래가 저 자신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1: God's grace that has and that continues to pursue

0: me even when I fail.
1: 제가 실패할 때조차도 끝까지 저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0: So this morning I invite you to make Psalm 23 your psalm of resistance.
1: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편의 23편 말씀을 여러분의 저항의 노래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은 그레이스 글로벌 기도학교 조엘 라우저 선생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6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 충만 은혜 충전에 이어서 AI 특강, AI 세미나에 관한 내용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돌아오는 6월 2일 화요일에 저녁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우리 김태훈 목사님을 초청해서 AI와 복음에 관련한 특강을 듣게 됩니다. 장소는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회비가 1인당 10,000원씩 있는데 10,000원에는 유익한 강의와 그리고 다과, 따뜻한 저녁 식사까지 함께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아주 좋은 기회, 우리 AI를 어떻게 이 시대에 이용을 해야 하는가, 또 AI에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고 AI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강의와 함께 또 우리 실제적인 실습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6월 2일 화요일 저녁 5시 우리 극동방송 공개홀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남기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신청 링크 들어가셔서 참석하신다고 꼭 이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참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 링크에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우리 성경 퀴즈 정답도 발표를 좀 해야겠죠. 앞서 내드렸던 문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실 때 넷째 날 창조하셨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자, 넷째 날 창조하신 것들, 바로 정답은 해와 달과 별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자, 우리 넷째 날에 우리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죠.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죠. 네, 우리 또 창원극동방송 가족분들의 이 성경 퀴즈 실력은 뭐 익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운 문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한 주 함께해 주신 분들, 선물 당첨되신 분들, 자, 다음 주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선물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죠.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추억의 찬양 메들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비틴스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 신앙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조정하거나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사랑은 또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0: 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얀 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끓는 사랑을 대변하는 이 하얀 밤, 하얀 밤, 하얗게 지시는 밤, 이게 단순한 불면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애정과 사랑과 심장을 다 태워가면서 그 생명을 태우는 등불이자 그것이 등불이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꽃피우는 거룩한 밤이 바로 하얀 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의 생명을 살리고자 또 어떤 때는 자신이 가진 어떤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기도원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했을 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처세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에 겸손하게 정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 말씀을 들으면 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 그 중심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은혜로 다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 지혜를 가지고 두 장기인 두 여자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장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장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장녀, 장기가 지금 왕 앞에서 절대적인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정말 장기까지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다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받아주는 왕의 통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아가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여자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기를 이제 살아있는 아기 하나를 놓고 이게 내 아기다, 내 아기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왕 앞에 온 것입니다. 왕이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솔로몬 왕이 시푸른 칼을 들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이때 이제 가차 어머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칼로 아기를 반쪽으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엄마가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로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왕이여 이 아기를 제품에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전부를 포하게 하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애정과 사랑이 불타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엄마라는 권리도 포기합니다. 자기의 전부 사랑도 다 그 사랑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사랑의 실체 이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 이 솔로몬이 두 여자의 이 창기의 재판 누구 아들이냐 이 재판을 하는 장면은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걸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불붙는 사랑 이게 주제인 것입니다. 이 재판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어지고 백성이 흩어지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의 비극을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칼날 앞에 놓인 아기처럼 파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얀 밤을 지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뼈아픈 사랑, 그 뼈아픈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뼈아픈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뇌의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심판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시되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칼날을 대고 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칼을 들이대셔가지고 생명을 끊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일지인데 내 대신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셔서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훗날 그 아비의 심정을 이렇게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건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모의 그런 애절한 양육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리게 하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였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의 부모가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의 부부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은 최고의 고통이고 그 당시에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이 마누아 부부가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 해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합니다. 삼손은 부모의 지극한 기대, 아주 지극한 기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언약의 자녀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권명과 신앙적인 권유 이런 걸 다 무시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나왔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무시하고 이방여인과 결혼하고 타락하고 나실인의 규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어기고 그렇게 폐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서약을 하나씩 하나씩 다 깨뜨려가지고 이방여인을 쫓아가던 이 삼손인데 결국 이방여인은 자기 마누라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첩자가 되어서 알아내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머리가 다 깎이고 그리고 힘을 다 잃고 그리고 눈이 다 뽑히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기도와 서원 속에서 태어난 자녀 아닙니까?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언약의 자녀로 잘 키우려고 했지만은 이 아이가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도 힘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줄에 매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처량한 정도가 아니고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그 부모가 눈물로 하얀 밤을 지새게 만드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혹시나 포기하고 놓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이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삼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밀어버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삼손이 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 없어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권능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삼손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 사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마지막에 완수하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르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슴으로 예태

배우고 있는 내 자녀들까지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제 아버님 김인석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묘비에도 이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부모의 가슴에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내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얀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내 약속의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파심은데 판나고 공심은데 공나는데 자식 농사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 농사가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눈물의 기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타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버닌나가 있었습니다. 버닌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통곡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닦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은혜가 한나에게 있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제사장도 타락했으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암흑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저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도 저렇게 타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나가 겪는 이 자식 없는 고통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자녀가 이 시대의 이 영적인 암흑기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그 절실한 통곡, 그 통곡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한나가 통곡하며 드린 이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그 고백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영적인 암흑기에 가장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 바로 이 한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별하여서 바친 바로 그 한 사람, 나시린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한나의 태를 엽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해 주시는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살릴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아픔, 결핍, 고통, 그 벼랑 끝에 선 듯한 그런 사물이 끝자락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인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마을 어귀에 두 행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 행렬과 그 다음 다른 행렬은 가부가 죽은 아들을 간을 메고 나오는 장사 지내는 행렬이 하나 또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 어머니 이 가부가 주님께 달려와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애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건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건 그게 애통해가지고 그냥 슬피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먼저 그걸 보시고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땀과 가난과 모든 문제들 말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후반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권적인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한 말씀 듣고 열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걸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이쁘게 잘 성장했는데 그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데 사흘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타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사흘길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서 칼로 죽여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죽여도 살리실 것을 아멘입니까?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묶어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치려고 하는 칼을 빼들어서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내 자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0: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소유 아닙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듯이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구원되시고 사랑의 구원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까지 다 맡기길 원하시고 내 자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하얀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얀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부르짖는 신음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의 하얀 밤, 우리 하나님의 하얀 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지만은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잘 감당이 안 되는데 어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앞에 온 마음과 온 뜻과 힘을 다 모아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강약 끝에 서 있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내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여신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성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지혜로운 부모,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 그 감격스러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외화머리의 진실.

0: 웨어버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최근에 아프리카에 세워진 북한의 건축물, 이 우상화 건축물의 다섯 곳을 살펴봤었는데요.
1: 네.
0: 오늘 이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북한은 너무 많은 곳에 가서 건설을 하고 건설 기술자라든지 그 노동자의 인권을 좀 말살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상화 건물을 짓는데 같이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4개의 대표적인 시설 중심으로 그 의미 그리고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 네.
1: 특히 단순한 이 건축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화 건축물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들이 어떻게 북한의 외화벌이와 연결되는지
0: 네.
1: 또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던 아프리카의 그런 건축물에 네.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리카의 건축물을 많이 세우게 된 주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1: 네. 일단 그 기술이 정말 제일 뛰어나다. 우상화 건물을
0: 네.
1: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뛰어나다 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선대는 물론이고 동상 같은 것도 계속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 동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모자이크 벽화라든지 무슨 구호나무, 그 구호나무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김정은에 대한 동상, 김정은에 대한 뭐 배지, 뭐 이런 김정은에 대한 이런 아까 모자이크 벽화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0: 네.
1: 계속적으로 또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온 국토가 그런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화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만수대 창작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우상화 건물들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상 기념비 박물관 같은 대형 건축물을
0: 네.
1: 북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지어주면서 돈을 벌어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흔히 기념비 외교라고 부르기도
0: 있어요.
1: 합니다. 이게 참 거의가 없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독립 이후 국가 상징을 만들 필요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대형 건축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그동안에 갈고 닦아온 우상화의 건물이나 뭐 비건축물을 세웠던 그 경력들을 다 이렇게 외화벌이에 사용하는 모양새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아프리카의 지역을 한 곳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먼저는 짐바브웨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1: 네.
0: 이곳에서 국립영웅묘지도 북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1: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파병 위인 기념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물 박물관 같은 데를 이제 짓고 그 앞에다 이제 묘지를 건설한 거잖아요.
0: 러시아 네. 전쟁에서
1: 그렇죠. 파병됐다 네. 희생됐던 돌아가셨던 그런 군인들을 이제 묻어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 많이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짐바브웨를 옮겨서 국립영웅묘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공간인데요. 수도 하라레 근처에 있고요. 전쟁 희생자 그리고 국가 공로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설계를 했고요. 조형 작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조와 디자인, 평양의 혁명 열사르가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위성에 보면은 정말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북한식 기념비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묘지가 이런 기념비가 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1: 네.
0: 이 건축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1: 아까 이게 기념비 외교다라고 네.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북한과 짐바브웨의 정치적 관계, 끈끈한 어떤 식의

0: 관계를 보여준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당시 두 나라는 이 반서방 성향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0: 북한은 이제 반제국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주

0: 이런 영악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제리에도 네. 비슷한 건축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순교자 기념비라고 해요.
0: 네. 똑같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묻혀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알제리는 매우 큰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높이가 무려 92m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 네.
0: 그래서 독립전쟁 희생자들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 상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문기관이. 이 세계의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북한 특유의 대형 기념물 스타일을 네. 어떻게 보면 그대로 또 옮겨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기념비가 북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나요?
0: 그렇죠. 이제 해외 건축 사업 가운데 북한에서 이제 성공했다 우리가. 라고 하는 식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약간 모범 사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걸 이제 따라 배운다. 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걸 하나 새를 설립하고 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화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 사례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알제리와 북한은 비동맹 국가로서의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짐바브웨처럼 이 건축물도 외교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물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그리고 앙골라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1: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 작품이라고요?
0: 네. 앙골라의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시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는 혁명 사적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수산 태양궁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네. 묻혀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앙골라는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 그거를 이제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높이가 약 120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묘소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전시관 등 이런 복합 공간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하고 비슷합니다.
1: 네.
0: 금수산 태양궁전은 거기 기차까지 있습니다. 선대 수령님들이 타시는 기차가 있는
1: 그
0: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또한 이 시설 역시 북한의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대형 기념시설을 짓는데 특화된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보츠와나. 보츠와나의 새 부족장 기념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0: 이야. 진짜 별걸 다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 네.
0: 보츠와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나라인데요. 이 거기에 수도에 세워진 이 기념비가 독립을 기반한 만든 새 부족장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약 5m가 넘는 큰 청동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1: 네.
0: 김일성, 김정일 동상 여기에 김정은 동상까지 있는. 새 부속장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에도 북한 회사가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북한은 내부에만 동상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동상을 건설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외국 업체가 국가 상징을 만든 것에 대한 이 보츠와나 내부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라고 그런 후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여했 라는 소식 자체가 논란이 될 만큼
0: 네.
1: 유엔 제재에 있어서 원활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0: 네.
1: 근데 이 기념비 건축 사업이 혹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0: 네. 이게 2017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그때 당시에 쐈을 때
1: 네.
0: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제재 대상을 이제 다시 뽑은 거죠.
1: 네.
0: 거기에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제재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이 단체가 이 회사가 맡아서 할 수가 없죠. 공식 사업은 크게 위축이 됐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최근에는 중국 등을 거쳐서 인력을 보내거나 다른 이름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이른바

0: 약간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름을 바꿔서 달아서 일부 사업을 이어가는 정황도 현재 보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이게 돈이 오가는 활동이라서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이거는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제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네.
0: 해외 건축 사업으로 벌어든 돈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이 자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만든 그 규칙을 무력화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도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제재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0: 그렇죠.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 협력이 좀 강화되면서
1: 네.
0: 러시아가 유엔 제재의 결의안에 비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전문가 패널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 감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제재에 대해서 누가 어기는지, 누가 북한 당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1: 네.
0: 전문가 패널 활동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반대한 이후로. 그러니까 그 감시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졌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재가 존재하지만 완전히 그 구멍까지 다 틀어막을 수는 없다라고
1: 네.
0: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1: 이런 현 상황을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건축 사업이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것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외화 흐름과 조직 구조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누구 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1: 네.
0: 이 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서 흘러가게 되는지.
1: 네.
0: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세탁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아프리카 내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제재를 약간 회피하는 구조를 북한과 또 만드는 것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제재에 좀 더 잘 동참하고 이 필요성을 느끼는
1: 네.
0: 그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국가들하고 다가가서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약간 대체 기술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북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서
1: 네.
0: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대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참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0: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혜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18개 시군 20개 기독교연합회 초청 2026 제16회 목사 장로 탁구대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경남 지역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잔느 귀용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으면 더욱더 약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꾸 되새기는 일은 잘못 그 자체보다 더 좋지 않은 분노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진실한 영혼은 자신의 연약함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약할수록 그분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려놓으면서 그분을 붙잡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잔느 귀용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제서야 견고해지는단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주찬양 싱어즈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고요. 이길승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에이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들으면서 기도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이끌림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소중한 고백들,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위로하면서 찬양을 나눌 때 성령님이 교통하실 줄 믿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703번님께서 항암주사 오늘도 맞았습니다 하시면서 매주 병원에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혈액암 투병 중인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도 보내주셨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동안 제가 부른 찬송 또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 또 바로 함께 듣도록 할게요. 이렇게 투병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0703번님은 이미 천국을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548번님께서도요, 함께 해주셨어요. 계룡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학원 다니면서 항상 듣는 방송이라고요. 와. 오늘도 집에 가는 귀가하는 차 안에서 아들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어노인팅의 알파 오메가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8929번님께서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라나타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자, 모든 찬양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사연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올려진 줄 믿습니다. 먼저 0703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우며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참승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소망을 갖고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466번님께서 아들이 16살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잘 알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도 검정고시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또각 사람의 때에 맞게 주님의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잘 찾아가리라 믿습니다. 대신 우리 부모는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달려가야겠죠.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0782번님께서 고흥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지선 전사님의 소풍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 찬양 우리 간증에 나오는 은찬이와 함께하는 찬양인데 우리 6466번님이 이 찬양 듣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자녀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소풍길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주신 소풍길 아름답게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0782번님의 신청 찬양 소풍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곡이어서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

우리는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놓지 말고 꼭 붙들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지심연 경남산심연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보좌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 북군도 기도하고 있고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이 되어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보좌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라네. 우린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점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보다 더 신뢰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들 온전히 서로 존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어두운 밤 한 소년이 작은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너무 작고 이 등불도 작아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텐데 괜찮니?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 등불은 작지만 그래도 제가 가는 길에 한 걸음을 밝히기에는 충분합니다. 이야기처럼 등불은 길 전체를 비추지는 못했지만 소년의 한 걸음을 밝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길을 알지 못해도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찬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소리엘의 오 신실하신 주,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복음성가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드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희즈윌의 찬양으로 함께 하실게요. 희즈윌의 삶으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관대하게 승낙하시려거든 그렇게 하겠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제가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느 쪽이든 할 말이 없습니다. 리브가를 당신께 맡기니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결정을 듣고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런 다음 은금 배물과 옷가지를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그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을 주었다. 그와 그의 일행은 저녁을

술을 먹고 밤을 지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 종이 말했다. 저를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말했다. 저 아이를 한 열흘쯤 더 머물다 가게 해주십시오. 종이 대답했다. 제가 지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셨으니 저를 제 주인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다. 이분과 같이 가겠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가도록 배웅했다. 그들은 이런 말로 리브가를 축복했다. 너는 우리의 누이 풍성한 삶을 살아라. 네 자녀들도 승리하며 살 것이다. 리브가와 젊은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이삭은 네겝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부엘라 헤로이를 방문했다가 막 돌아왔다. 저녁 무렵 그가 들에 나가 묵상하던 중에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는 것이 보였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판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제 주인이십니다. 그녀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삭에게 여행의 자초지정을 말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윈 뒤에 위로를 받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24장 49절에서 6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눈에 잘 띄지 않는 순간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감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타냐 블런트의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눈에 띄는 일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간까지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작은 변화나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나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트리의 어둠이 미치지 못하네, 잔치 공동체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Brooke Ligert Wood의 A Thousand Hallelujahs, 그리고 Bethel Music과 Jan Johnson이 함께한 Goodness of God, Josh Baldwin이 부른 Thank You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131번 쓰시는 분께서 기도 제목 나눠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11살 주한이가 일주일 넘게 감기가 길어지면서 오른발 관절에 물이 찬 증세로 지난 16일 밤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염 진통제 처방받고 퇴원했는데 자가 면역 질환 및 소화관절염 의심 소견이 있어 금요일 외래 진료 전에 병원에 방문해서 PPE 검사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시면서 주한이가 아빠의 부재로 여러 마음의 상처를 삼키며 사느라 육신이 연약한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빠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건강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11살 주한이가 너무나 아프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심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예,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김상진의 아버지의 마음, 먼슬리 싸움의 10편, 13편,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이번 감기가 한 2주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이 육신의 연약함이 좀채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없던 병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약해질 수 있고 예전과는 다른 내 모습, 이 약해진 모습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단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잠시 의지할 수는 있어도 환경은 금방 바뀌고요. 그때 의지했던 것들은 사라지거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변함없으심, 그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로, 아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세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임채무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권요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지명현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관계로 이번 한 주간까지는 계속해서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무현의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어노인팅 1집 앨범에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네 곡 함께 하시지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네 곡의 찬양입니다. 파페라 트리오 His Friends의 거룩한 성, 그리고 워킹 프레이즈의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그리고 안양 시립합창단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크룩스의 험한 세상 나그네길, He Touched Me, 네 곡 함께 하시지요.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He Touched Me,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빈 노웰의 영어 찬양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레리 달튼의 피아노 연주로 목마른 사슴, As the Deer 두 곡 준비했어요. 두 곡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경우 천식이나 폐 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 보건 기구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 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강주현의 달빛가스 펠트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석, 네, 목사님이시죠? 홍의석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토요일이 되어서 강주현의 달빛가스펠 주말 순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행사가 많았어요. 그쵸? 지난주에는 어버이날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스승의 날도 있었고, 5월달을 왜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지, 또 감사의 달이라 그러는지, 그리고 또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지, 참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축제도 있었어요. 봄 축제죠. 5월달에. 축전이 있었는데, 굉장히 날씨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캠퍼스 안에서, 뭐, 좀, 간식 같은 것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진리 축전이라 그래서, 전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벤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이랬던 축제가 있었어요. 뭐, 버스킹도 계속 있고. 내 날이 좋아서 참 모든 게다 좋더라고요. 그쵸?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또 아름다운 날은 아름다운 날대로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한숨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쉼표를 또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유효림의 예수나를 오라네 였습니다. 예수나를 오라네 이 찬양 들으면서 저도 참 깊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치열하다는 게 뭐 정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한 치열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마음의 요동함, 그 요동함이 굉장히 치열했던 시간들도 우리는 또 치열한 삶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네 모든 짐 내 앞에 내려놔라.

함께 할게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참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주님 저 이랬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또다 들으시고 우리를 그 평안 가운데로 또 이끄실 것을 또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찬양 한곡더 들을까요? 이윤아가 부릅니다. 내려놓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초청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죠. 이 예복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은 힘이 아니라 내 안의 죄가 깨어지고 더러움이 사라지고 모든 사탄의 세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병이 낫고 억눌림과 죄의 멍에에서 풀려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올드 가스펠송이죠. 저희 이 찬양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 녹음하려고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도 참 맞는 가사더라고요. 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채 걸어가고 이 길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그냥 길 위에 있으니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길이든지 결국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위로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평안과 기쁨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또 추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그 예복을 입어야만이. 그쵸?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좀 죄사함을 입은, 받은,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눈에 보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는 그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커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또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고요. 또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나무엔의 노래 오랜만에 들을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나무에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이구원이의 그날의 우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오은자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달빛 가스펠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깨어 계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참여하실 수 있는 함께함이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전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다음 주 토요일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연 올려주시면 모아서 그 다음 주에 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오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못 받았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또 그래도 잘 배달을 해드리는 편이니까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사연이 조금 왔어요. 네. 다른 때보다 한 4개 정도 덜 왔어요. 네. 네.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자, 5015님. 네. 역시나. 진짜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5월 9일 1시 00초에 올려주셨어요. 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야, 대단한데요. 네, 5015님 신기록이십니다.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깨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윌럽 신곡이 도착했습니다. 윌러브의 빛나는 유산 신청합니다. 네. 내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내일 곡으로 송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또 내일도, 들어주시면, 네. 또,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TV를 보시면서, 지난번엔 TV를 함께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라디오랑 TV랑 같이 PC로 틀었습니다. 이렇게. 하긴, 뭐, 그렇죠. 요새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가능하죠. 6282님. 아멘. 얼마나 오래였는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오늘 퇴원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신청곡 부탁드릴게요. 소원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세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6282님. 건강하십시오. 자, 5월 10일 날 1시 4초에, 네. 5015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힘내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5015님이, 목사님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좀 심해서, 사실은 오늘도 조금만 남아있어요. 감기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좀 덜해서, 네. 자, 그리고 9918님, 네, 신청곡 남겨도 안 나오더라고요.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오늘 9918님 위해서 그냥 신청곡이 아니라 제가 노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걸로 좀, 네, 좀 위로를, 위안을 삼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 오늘은 이 정도 사연이 지난주에 올라왔었습니다.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잘또 제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282님께서 신청해주신 소원인데 이 요새 소원이 한영주 목사님의 소원도 있고 또 다른 분의 소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한영주 목사님의 소원을 좀 골라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 있는 자의

그래서 이제 한우주 목사님의 목소리가 있는 네 걸로 좀 골라봤고요. 그리고 아까 9918님, 네 9918님께서 신청곡 보냈는데.

목소리였죠. 아침 묵상 3집에서 소원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일의 달빛과 스펠,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토요일 순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영원한 약속으로 마치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여나 지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또 다른 시작일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예배 찬양들로,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찬양들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목소리 상점의 주가 행하시니, 그리고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스승이신 분들 많이 찾아뵙고 또 회포를 나누셨는지요.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신 스승님들이 계셔서 우리는 또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신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듯이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는 작은 예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또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다. 그 발자국을 따라 내가 오늘 길을 걷는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맑은 길 하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문병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내어준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 되겠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샘한 나머지 야곱을 향해 내게도 아이를 낳게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 버럭 역정을 내며 내가 하나님이나 된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태의 열매를 금하였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녀가 보시오, 나의 여종 빌하가 있으니

당신은 그녀에게로 들어가시오. 그러면 그녀가 아기를 낳아 내 무릎에 올릴 것이니 내가 그녀를 통해 자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녀가 자신의 하녀인 빌하를 그에게 아내로 내어주니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다. 이로써 빌하가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니 라헬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내 목소리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다니라 지었다. 라헬의 하녀 빌하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니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큰 씨름을 벌여 그녀를 눌러 이겼도다 라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다. 레아는 자기가 아이 낳는 일이 멈춘 것을 보고서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에 레아는 행운이로다 하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지었다.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가 나는 복받았으니 무딸들이 나를 복받은 자라고 부르리라 하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지었다. 버리거들 무렵에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그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가니 라헬이 레아에게 제발 부탁하는데 그대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주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레아가 그녀에게 내가 내 남편을 차지한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고도 너는 내 아들의 합한 채마저 가로채려 하느냐 하고 말하니 라헬이 그대 아들의 합한 채 값으로 그이가 오늘 밤 그대와 함께 눕게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에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으시니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에 레아는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셨도다 하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다. 다시 레아가 아기를 가져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아주고 말하되 하나님이 내게 넉넉한 지참금을 주셨으므로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하고는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었다. 나중에 그녀가 딸을 낳으니 이름을 디나라 지었다.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되 그녀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내 수치를 가져가셨다라고 말하고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고 여호와께서 내게 또 한 아들을 더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나로 하여금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도록 보내주시되 내가 당신께 봉사하여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였는지는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내가 그대의 눈에 좋게 보였으면 청컨대 그대는 머물라. 여호와께서 그대로 인해 내게 복을 내리셨음을 내가 경험으로 아노라 하고 말하고 또 그대는 내게 삭슬 지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봉사하였는지 또 어떻게 내가 당신의 짐승들을 보살폈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당신이 소유했던 짐승이 매우 적었으나 지금은 엄청나게 불어났으니 이는 내가 온 이후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살림을 꾸려 나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주랴 하고 되물으니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게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다만 이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시 당신의 짐승들을 먹이고 지킬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짐승떼 사이를 다니며 그 양떼 중에 얼룩진 곳과 점 있는 곳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들 중에 얼룩진 곳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낼 것이나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나의 삭시 될 것입니다. 장차 당신 앞에서 내 삭슬 세마는 날에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의로운 대답은 바로 이것이니 곧 염소들 가운데 얼룩진 것과 점박이가 아닌 것이나 약물이 가운데 검은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내가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은 내가 그대의 말대로 시행되게 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로 그가 수염소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사흘거리 간격을 두니 야곱이 라반의 나머지 가축을 돌보았다. 야곱이 미루나무와 게암나무와 밤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 그 안에 흰 속껍질이 드러나게 하고 그가 껍질을 벗겨놓은 그 가지들을 짐승들이 물 마시러 오는 물통 속 물바디 가운데 놓아두고 그것들이 짐승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마시러 올 때 새끼를 베게 하니 그것들이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어 줄무늬 있는 것과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낳았다. 그러자 야곱이 그 새끼 짐승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고 나머지 것들을 라반에게 속한 줄무늬 있는 것들과 검은 것들 쪽으로 향하게 하였다. 이처럼 그가 자신의 가축대를 따로 두어 라반의 가축대에 가까이 있지 않게 하였다. 이후로도 야곱은 건강한 짐승이 새끼를 벨 때마다 그 나뭇가지들을 그 가축대 앞 물바디 안에 놓아두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짐승이 약하면 그가 나뭇가지들을 그 안에 두지 아니하니 이로써 약한 짐승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이 심히 크게 불어나고 늘어나 수많은 가축들과 남녀 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30장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노희창입니다. 저를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전직 북한, 중앙당 행정부 대외건설 지도국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니, 당비서로 제가 이제 사업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세뇌시키는 일입니다. 김일성 주의로.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충실했던 이제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율법주의자로서의 그 사울이 했던 행동이 그대로입니다. 노동당의 10대 원칙이라고 있는데,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10대 원칙, 예,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종에 따라서, 엄중성에 따라서 쏘든지, 보내든지, 예, 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노동당 비서가. 그래서 또 이제 북한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수령이자 당이고, 당이자 수령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령이 당인데, 당이 그것도 당이 곧 수령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당비서한테 해보면 수령님한테 해보는 거로 됩니다. 장군님한테 해보는 거로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승불가침이에요, 당비서는. 그 과정에서 제일 가장 제가 이 자리에서 설 수 없게 만든, 게 제가 종교 탄압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노동당비서라는 게. 예. 정말 저는 주체사상으로 꽉 뭉쳐지고, 김일성 주의로 꽉 무장돼서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해외에서 15년을 이제 그 출장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중동, 그 유럽, 아세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살았는데,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교양을 할 때는 세뇌할 때는 그러거든요. 그 수령님을 잘 만나가지고 장군님을 잘 만나가지고 정말 그 이민의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충신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 자본주의 같은 게 굉장히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북한의 당위상 책향립 10대 연칙 그 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단실용 김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하고 있고, 그 세 번째 항이 유단실용 김성동지 위대성을 내외의 논리 선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죠. 김일성주의 전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거를 계속 그 세례시킵니다. 가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네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았다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치고 그거 좀 그 우리 사회주의 좋다. 슈느님 제일이다. 장군님 제일이다. 계속 이거를 좀 반복을 해서 전도를 해서 그좀 외국 사람들도 김일성주의 종수군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북한에서 해외에 나갈 때 노동자들한테 또 이제 우리 간부들한테 할 때게 그 나갈 때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세뇌 방법입니다, 이게.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대상한 그좀 접촉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기독교가 뭔지 몰랐지만 이제 혹간 이제 교회 용어를 쓴다든가 이제 뭐 집사, 권사 북한에서 이제 기독교 용어는 일체 금기어입니다. 당비서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전파력이 제가 왜 그러나 했더니 지금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 전파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만든 그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뭐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50년대 까지 종교 뭐야 저 기독교를 이제 믿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자식들한테 영향을 줄까봐 굉장히 많이 그 통제를 하고 기독교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한 구석으로 이제 모아놓고. 예, 그렇게 지금 박해를 하고 이제 살고 나중에 이제 그 68년도 때는 북한에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말살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던 이제 일을 했던 게 바로 이제 노동당 예, 당간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참 이게 그 가슴 아픈 예, 그 추억인데요. 2013년도 12월 13일 날 어느 날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보위부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보위부는 이제 우리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국정원이거든요. 우리가 장성택 쐈으니까 당신 이제부터 어디 가지 말라고. 뭔 소린가 보다. 우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조에 올라가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러시아 말로. 그 텔레비전을 봤나? 이제 무슨, 이게 물어보는 게 있어. 왜 그러냐 하니까니, 죽였다는 게. 응? 두 번째, 넘버토. 그래서 그 보현한 데서 들은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일단 들어갔는데, TV가 있어요. 거기 현장 지휘부지만 이제 TV가 있거든요. 이제 보는데, 장부장이 이렇게 특별재판소에서 이게 체포돼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 온몸이 이제 막 소있을 맥도 없고 주저앉으면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앉았다가 제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다시 저제 사무실에 가서 그 뭐냐 이제 인터넷을 좀 뒤져봤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뭐저 반당 반역 문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체포해서 이제 주결 처형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부장하고는 왜 제가 이제 그런 정도냐. 장성택 부장이 우리 행정부장이었고, 제가 그 기간에서 또 당비서를 했기 때문에 한다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제가 이제 장부장 그 라인이라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장부장 이제 그 체포 소식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순간인데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3일 지나가고, 다섯째가 오는데도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정말 내가 당사업도 잘하고, 정치사업도 잘하고, 세뇌도 잘 시켰더니, 내가 수령님과 장군님께 충성했더니 나는 알아주는가 보다 해가지고 안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일째부터 내가 이달에는 당이 준 정책과제를 더 수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걸고서는 그또 이제 생산 지휘를 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에 부하들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다른 지역에서 비서성지 빨리 피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아 지금 보위부 체포조가 지금 떠났는데 아마 4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지금 그럽니다. 저는 제 저기 저 뭐야 그 핀란드 쪽 앞에 가 있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또 이제 그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들러선지도 모르고 이제 그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고 저 아무 생각도 못 나. 지금 생각하면 야 그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원시림까지 도망쳤는지 저도 이제 기적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차를 버리고 원시림 쪽으로 이제 도피해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 원시림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 도망쳐 다닐 때는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제가 12월 23일부터 이제 그 도망 생활을 했는데 배고픈 분들 치고 한 열흘 되니까 잠을 좀 자고 픈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조금만 지더랑 부스락 소리만 나게 되면 이게 또 잡혀갈까 또 지원해서 계속 30분도 안 있어서 이제 조금만 좀 쉬다가 또 이제 길을 그쫙 해서 한 8km쯤 그저 도망치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살다 보니까 예, 그 잠이 막 구려운 거예요. 잠을 자고 파서 이제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나무에 올라가면 좀잠좀 자겠다. 그럼 좀 피하지 않을까. 근데 그 나무에서 촛가지까지 올라가는 게한 6m 올라가야 돼. 근데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108kg입니다. 근데 108kg 가지고 손에 그 이제 그 나무를 올라가려니까 제가 한 40분을 올라갔어요.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잠을 자기 위해서 40분 동안 6m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 제가 이제 울면서 진짜 도망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처럼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바람이 계속 느들하면서 나무가 또 그 얇 이게 좀 얇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상관없이 잠을 안전하게 잘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다 이제 옷을 이제 비끄러우면서 이제 한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한 생을 수련인과 장군님에서 정말 충성을 바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이제 혁명의 배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서 하늘에다 대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수령님, 장군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어? 나는 죽도록 충성인 것밖에 없고, 나 가정도 없고, 나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장군님 왜 이렇게 보림받아서 이용만리 땅에서 내가 이렇게 좀 정처 없는 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고서는 와 정말 엄청 막 이제 울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믿음이 딱 꺾여 버리니까 이 공허감,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나? 내가 어떻게 이런 제 인생을 살았냐? 내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허무했고 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저그 강권로 맞은편에 그 러시아의 그 원림 속 원시림 속에 보게 되면, 옛날 사람들이 한 30년대 40년대 그때까지 살던 사람들이 그 기툴집으로 해서 이제 살다가 그 버리고 다 이제 시내로 나간 그 이제 구루터기들이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십자가가 지금 보이는 게, 기툴집 그 꼭대기 이제 십자가가 보이는 게요. 이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 갑자기 그 보는 순간에 세상에 하나님이 있을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의심을 가져본 겁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좀 살려주세요. 어? 내가 이렇게 수령님 있고 장군님 있고 열심히 충성하다 살아왔는데,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 있다면 나좀 살려주세요, 좀. 어? 나 살려주면 정말 내 수령님하고 장군님한테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친놈처럼 십자가만 보게 되면, 도망치다가 이제 십자가만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나 진짜 수령님하고 장군님한테보다 더 열심히 해갔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미친놈처럼. 그때 당시 도망치면서 제가 책으로 이제 수기를 다 남겨놨습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벌써 중순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하루하루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고 또 자녀들과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께

우리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참 순하다고 하죠. 이런 천성 때문에 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축화가 빨리 된 동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은 무리에서 지도자 리더를 세우지 않고 풀이 떨어져도 사는 지역을 옮기지 않을 정도로 한자리에만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무리와 다른 가축이 있을 때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기도 하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목자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목소리로 흉내를 내도 양은 절대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 때문에 예로부터 목자들은 양무리에 염소를 한 마리씩 넣어서 키웠다고 해요. 영민하고 부지런한 염소가 양들의 리더가 되면 목자는 염소를 길들여 수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염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양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 염소와 같이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지혜롭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서울 모태탑 장단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고요.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두 곡의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양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요한복음 10

6장 3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문지기가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이끌어낸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가사가 있는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연주 찬송 첼로 버전으로 함께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어린아이는 차세대의 교회를 지킬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정치가, 지도자가 될 귀한 일꾼들입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해 주라고 차세대를 위해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이죠.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셨다 그랬지. 참 예수님 하시는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만 봐도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벤자민 웨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화를 그린 신고 전주 계열의 화가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 이 아이가 어린아이 때 자기 누이 동생 초상화를 그린다고 물감을 그냥 이리저리 해가지고 엄마가 시장 같은 틈에 그린다고 그냥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그 집이 물감으로 엉망이 된 걸 보고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벤지만한테 야 네가 이 그림 진짜 내 누이 동생 같이 똑같이 그렸다. 참 장하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용기를 잃고 위대한 예술가가 됐다고 그랬죠. 벤지만은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 때문이라.

0: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애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막 남을 하지 말고, 남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남을 하고 반드시 사랑으로 껴안아줘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켰다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것은 참 과격한 말씀이지만은, 여기 실족이라는 뜻이 영어로 stumble, 그렇지 않으면 sin, 죄라고 하는 것으로 낱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실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 실족시키는 것이 죄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도대체 죄가 뭔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죄를 자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하찮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비극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랬어. 우리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그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하늘과 같은 보혈은 예수께서 오실 때 두 곡 더 올려드리는 후에는 매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북한과 복음통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0: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르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예고하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오랜 옛날부터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의 목적이 반드시 서리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46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도 보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통일이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의 현장을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한 오늘의 기도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함께 해주셨을 줄 믿으면서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이은 찬송, 내용은이 은총이버까지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순적한 믿음을 내어 올려드리며 오늘도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하루 보내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령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녘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1: 네.
0: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1: 북한도 입장이 좀 변화됐긴 했는데
0: 네.
1: 중국의 입장이 조금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협력을 좀 강화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0: 네.
1: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4월 중순 평안북도 신우주, 그러니까 중국 랴오닝성 단동과 맞닿아 있는 신우주에서 거쪽에서 출발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단동으로 대구 입국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0: 입국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가요?
1: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서
0: 네.
1: 이게 봤더니 뭐 하루에 100명 혹은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0: 네.
1: 이런 것들은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닷새 동안 약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0: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한 10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닷새 동안 그 1,000명 가까운 인원은 정말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소규모 입국은 있었지만 이렇게 수백 명 단위, 1,000명 정도 이렇게 연일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전에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던 그 소식이 불과 이게 몇 달 전 아닌가요?
0: 네. 그러니까 그 4월 말에 이제 4월 중순에 들어갔다라고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그때 당시 한 달 전인 3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지방 정부가 북한 노동자 이 100명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무역회사와 함께 이 노동자 입국을 추진했었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 노동자도 뽑았습니다. 다 준비가 됐죠, 북한 내에서는. 근데 갑자기 무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가 그걸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4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1,000명이 들어갔고 이런 겁니다. 다시 수백 명 단위의 북한 노동자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지속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1: 이게 한 달 만에 갑자기 중국의 입장이 바뀐 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북중 관계 회복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좀 사건을 과거부터 되돌아보자면 우리가 북중 간 열차가 재개됐죠.
1: 네.
0: 그 약간 여객이라고 하는 거죠. 화물차는 아니고. 그리고 항공편이 재개됐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항공편이 있다. 사람들이 타려고 하면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 중국에서는 되게 서열이 높거든요.
1: 네.
0: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당연히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 간부가 들어가서 평양에
1: 네.
0: 이제는 아 우리가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다시 실질적 협력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 원래 좀 그렇거든요.
1: 네.
0: 갑자기 냉각적인 분위기에 있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좀 훈풍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좀 보자면 중국 현지 공장들의 그 노동력의 필요 요거에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둥이라든지 야오성 일대 의류 공장 그리고 식료품 공장 수산물 가공 공장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고 있긴 해요.
1: 네.
0: 왜냐면 싸니까. 근데 그 싼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값싼 노동력이
1: 네.
0: 이 공장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답이 무엇이냐? 북한 노동자가 답이다라는 결론이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는 뭐 현재도 계속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 노동자보다는 훨씬 임금이 낮고요. 집단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탈을 하지 않죠. 뭐 노동쟁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그 공장 입장에서는 정말 선호하는 인력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유엔 제재에서 북한의 노동자를 파견하는 거를 금해왔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제재 때문에 중국에서 조금 반응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0: 네.
1: 다시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들이는 거는 좀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분위기일지 또 싶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G2 국가잖아요.
1: 네.
0: 미국하고 중국이 뭐 전 세계를 약간 호령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1: 네.
0: 그러니까 그 5개국, 6개국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정말 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과됐고 거기에서 노동자를 다 송환을 해라.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중국도 사인을 했어요.
1: 네.
0: 중국도 비토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됐고

0: 있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도 이거를 받아들일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스스로가 어긴다.
1: 네.
0: 그럼 자기 자신 스스로의 국가적 위상을 깎아먹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는 아 우리는 북한 노동자를 다시 신규 채용하거나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북제재 결의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적으로 차단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이거를 승인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공식적으로는 북한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인 것이 제재 위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1: 네.
0: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나 이런 국가에서는 여러 우회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1: 네.
0: 계속 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단기 방문자 혹은 산업연수생 심지어 유학생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입국시키고 실제로는 노동을 시키는
1: 네.
0: 그런 것들이 현재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노동자 받지 않기로 너희도 약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은 지금은 노동자가 없어요. 노동비자가 아닙니다.
1: 네.
0: 산업연수생이라든지 유학생이에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 네.
0: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 노동자 신분이라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돈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하지만 너희는 연수생이야. 그냥 학생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약간 자원봉사 겸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1: 보편적인 식이죠.
0: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자가 받아야 될 그런 약간 적극적인 권리라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류상으로서는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장에 배치돼서 일하는 구조고 겉으로는 제재를 피하고 실제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노동을 제공한 거를 그 돈은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5일 동안 1,000명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0: 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가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매 수백 명 규모의 북한 인력이 단동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 3개월 안에 1만 명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되게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보도하거나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회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사회에서도 나오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
0: 네.
1: 중국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난감해하는 상황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유엔 제재를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북한과의 관계를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국에 보여준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런 몸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그런 영향력을 좀 더 넓히게 되는 거고 너무 러시아 쪽에만 기우게 된다면 이 한반도의 영향력이 러시아로 가는구나 라고 또 중국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북한의 요구를 우리 인력을 받아줘서 우리가 더욱더 돈을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북한의 요구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이게 지방 공장이잖아요. 인력난을 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1: 네.
0: 뭐 의류라든지 수산물 가공, 식품 공장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은 이 완전히 허용하거나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열고 빨리 들어와. 지금이야. 열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지방의 산업을 좀 더 융성시키는 그런 방향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래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저희가 논한 것처럼
0: 네.
1: 단순한 노동 문제로만은 볼 수가 없겠죠.
0: 그렇죠. 단순히 이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일한다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 갈취의 문제인 거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 부분이 북한 다른국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고
1: 네.
0: 그 돈이 정권 유지 그리고 군사 개발 자금 뭐

0: 잠수함 발사, 뭐 그 핵잠수함이라든지 잠수함마다 탄소 미사일이라든지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드론 개발까지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또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북한 노동력이 국제 공급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 노동 산물을 우리가 쓴다. 그럼 우리가 강제 노동을 약간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1: 네.
0: 이거는 인권 문제에서면서 동시에 제재 회피라든지 공급망 관리라든지 혹은 국제 안보 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전반적인 파악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을 또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0: 그림을 네.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규모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중국에 들어가는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과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신분입니다. 노동비자 아니라 무슨 뭐 그 단기 유학생이라든지 단기 방문자 산업연수생 네.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제재 회피 정황들을 낱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디에 배치되는지 이 배치 지역 뭐 아까 말씀드린 단동인지 아니면 저기 내륙 지역까지 북한 노동자가 배치되는지
1: 네.
0: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중국 공장 이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정확하게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규모와 신분과 배치 지역을 집중하면서
0: 네.
1: 그럼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0: 이게 제주의 회피도 있고 강제 노동 문제가 있고 외화벌이 구조가 결합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확인하는 작업을 누군가는 축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국 내 공장 그리고 거래하는 해외 기업들 이런 문제도 여기에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해외 기업들도 실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거는 값싼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그리고 제재 위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 인권 보호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주신다면
1: 네.
0: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이렇게 북녘 주민들의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북녘의 주민 여러분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흰줄을 가지고 사랑을 실험을 했답니다. 세 쥐를 세 팀으로, 하나는 한 마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한 마리를 얻었답니다. 그 쥐는 결국 살만 찌고 결국은 600일 만에 세상을 뜨더랍니다. 600일 만에. 두 번째 쥐는 다섯 마리를 똑같은 환경에 놨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섯 마리 쥐들은 서로 몸을 비비대고 싸우기도 하지만 비비대고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활동 뇌세포가 커지고 움직이면서 700일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200일을 더 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쥐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스스로 사람이 가서 쓰다듬어 주고 예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950일을 살더랍니다. 그리고 그 뇌를 해부해 보니까 뇌가 커지고 뇌세포가 증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쥐 새끼도 사랑을 갈급하게 서로 사랑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사랑,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새로워지는 거로구나. 만물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어요.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왕성해져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뿐만 아니라 물도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의 유명한 파동학자인 에마토 마사루 씨,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거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 그 중에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물을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막 욕을 해대고 막 저주를 해대면,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물 분자를 보면 물 분자가 빼뜰 각 이게 결정체가 막 흉하게 되고

0: 뺐죠. 다 끼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똑같은 물이지만 그 컵에 있는 물을 향해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멋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 물 분자가 물 사랑의 에너지에 의해서 물 분자가 아주 육각형, 아주 정 그 뭐랄까 이거 육각형 모양으로 물은 육각형이 제일 좋답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아주 균등한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나무도 물도 광물도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을 볼 때도 식물을 볼 때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신경질을 부리며 짜증 부리면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 결정체, 물 결정체가 삐죽빼죽 아주 날카로운 독이 되어서 그게 위장을 찌르고 장을 찌르고 그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싸우면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구나 라고 고맙다 김치야 사랑한다 봐봐 하고 먹으면 그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야 신난다 우리 주인님이 날 사랑하신대 야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야지 왜냐하면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그게 사명이니까 밥은 먹혀주는 게 사명이잖아요. 야 신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니까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죠. 그러나 물을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에이 왜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나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꼴이야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까 버리긴 아까 그냥 억지로 먹어버리자 하면은 음식이 기분 잡쳐가지고 삐죽삐죽해가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막 저주할 거냐 이 나쁜 놈이 나를 처먹네 이 못된 놈이 나를 처먹고 있네 에이 저주받거라 에이 체하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식물마다 동물마다 꼭 강아지만 그러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자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존재겠어요. 아멘.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밤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과 제주가 17도, 개성이 16도, 함흥과 춘천, 대전과 광주가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대구, 부산이 14도, 목포와 여수, 포항이 13도, 신의주와 강계가 12도, 청진이 11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과 대구가 32도, 춘천과 서울, 대전과 광주가 31도, 평양과 개성이 29도, 강릉 28도로 보이고요. 해산이 27도, 신의주와 강계, 목포, 포항이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걸음걸음마다 먼저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에게, 또 주변 이웃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바로 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 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 뉴욕의 네이비 야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회사에서 이 지역에 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건축 과정에서 건물의 한 가운데에 솟아나는 샘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건축기사는 샘 주변을 파서 입구를 넓힌 다음 시멘트로 채워 물을 막아버렸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현장에 돌아오자 시멘트는 완전히 뚫려버리고 다시 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벽돌로 조금 더 견고하게 입구를 채워버리고 다시 시멘트를 부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역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다른 방법을 더 사용해봤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샘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결국 건축회사는 설계를 대폭 수정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사를 포기하고 부지를 옆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함이 없는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시련과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미혹할 순 있겠지만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은 다함이 없는 주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 카네기 공대에서는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탁월하다 해도 그것이 성공을 가져오는 데는 15%밖에 영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인간성이 좋아야, 인간관계가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 85%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문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입의 방문, 손의 방문, 그리고 발의 방문입니다. 입의 방문은 말 그대로 전화나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방법이고요. 손의 방문은 편지를 쓰거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서로 간에 화평하기 위해서는 특히 입의 방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바로 대화를 통해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겁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원수 간에도 대화를 통해 화평함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입으로 서로 헐뜯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과 축복의 말들을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가는 동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고백과 같은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과 원곡 함께 하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와 안산시립 합창단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자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우리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만남은 아주 소중한데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다음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도 좋은 기회를 주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인데요.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좋은 만남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배우고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되죠.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적은 자와 사귀면 욕을 얻습니다. 선한 자로부터 선을 배우고 악한 자로부터 악을 배우게 되죠. 아무리 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그 사람이 악하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실패했어도 바른 사람이라면 그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1절에서 3절.

적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하십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사용하려면 그분의 지혜를 비축해야 하고 성자와 성

그것을 당신 존재의 한 부분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피터 도허티 박사는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호주에서는 스포츠 외에는 즐길 만한 문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유독 운동신경이 없었던 그는 친구들과 노는 대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는 자신이 있었던 그는 졸업을 한 뒤 인류의 농업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의학과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성적이 매우 우수했던 그가 전혀 인기가 없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못된 선택이다, 다시 생각해봐라 설득했지만 그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는 상관없는 수의사의 일을 하게 되자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가 자신에게 맞다고 판단한 그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대신 연구를 계속했고 계속되는 실험의 실패 속에 마침내 중요한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가 사람들이 봤을 때 옳다고 여겨지는 선택을 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조카 롯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롯은 좋은 평야로, 아브라함은 척박해 보이는 땅으로 향하는데요. 그때 삶이 막막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떠나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베푸실 그 축복을 사모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안녕하세요.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부모, 자녀, 가정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의 인생 방향

방향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일이지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힘써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가문을 세우는 제일 법칙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말보다 행함으로 가르칠 때 우리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실 겁니다. 믿음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베스퍼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과 성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해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방송을 진행하며 라디오 전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방송을 통해 또 전도대회를 통해 여전히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로 보면 해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결신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까지가 극동방송이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의 중요성을 1973년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에서 통역으로 섬기며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제 사역의 방향을 결정지었고 지금도 모든 사역과 만남의 초점을 전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 연결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교회들과 연계해서 전도대회를 열고 있는데 교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의 결신을 넘어 성장과 정착에까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전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지역교회와 함께 영혼 구원과 신앙 성장을 위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제자의 길로 나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경배와 찬양 찬송가 3집 앨범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테너 장원상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에이미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잠할 때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나 한결같이 함께해주는 자매만큼 좋은 친구는 없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이미 역시 그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항상 그녀의 곁에 있어주는 좋은 언니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게 된 날, 그녀는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친밀한 친구이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0: 있습니다.
1: 누가 대신 문 좀 열어줘요. 네?
2: 네가 열면 되잖아, 아이미.
1: 못해요. 손이 다 뚱뚱 부었어요. 지금 문고리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3: 세상에.
1: 엄마, 가슴하고 관절이 너무 아파요. 침대 바깥으로도 간신히 나왔어요.
3: 아이고, 안 되겠다. 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지. 큰일 나겠네. 아이고.
0: 전에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니?
1: 2년 전에 늑막염을 알았어요.
3: 그때 류머티즘 관절염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다시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0: 관절염이 아니에요, 부인. 에미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앓고 있어요.
3: 전 간호사인데 루푸스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데요.
0: 그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제일 마지막 증상이 나타난 후 2년이 지났다면 증상이 경미한 수준입니다. 자외선을 멀리하세요. 그럼 안전할 겁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병명이 밝혀졌을 그 당시 17살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겪은 루푸스는 결코 경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시련은 너무도 극심해서 그녀는 죽기를 원할 정도였죠.
4: 7남매의 막내딸인 저는 일리노이주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위스콘신에 있는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하나 얻으셔서 가족은 매년 여름을 거기서 지냈지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가장이셨고 제재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셨어요. 우리 온 가족 친지들은 한자리에 모이기를 좋아했는데 종종 술 때문에 말다툼을 벌여서 그 자리를 망치곤 했지요. 대부분 친척들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단 할머니는 예외셨습니다.
5: 아, 또 시작이네요. 말다툼 시작할 때마다 너무 싫어.
6: 다 술 때문이란다. 그 안에 술의 영이 들어있는데 그건 악한 영이지.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거든. 넌 술을 절대 멀리하렴.
5: 네, 술 때문에 엄마가 어젯밤에 화가 무척 나셨어요. 전 절대로 술 안 마실 거예요.
4: 집안에서 할머니만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활절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교회에 갔지만 할머니의 믿음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지요. 어느 날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영적인 해답을 찾아 나서게 됐고 그 문제에 대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 무슨 일이 있니, 에이미? 왜 그렇게 시무룩해 있어?
5: 할머니, 지난주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죽은 아줌마 기억나세요?
6: 그래,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었지.
5: 그 얘기를 교회 다니는 친구와 했었어요. 제가 적어도 그 아줌마는 지금 천국에 있잖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예수를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6: 그 아이도 주님을 믿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그분의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실 거란다.
5: 할머니, 전 그 애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로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어떻게 그 애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6: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단다, 에미.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절대 네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안다는 걸 보장해 주지 못해.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그분을 믿기로 정하고 예수님께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 구해야 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살겠다고 결심해야 한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지.
5: 전 예수님을 믿어요.
6: 그래, 그래. 잘하는 거다, 이미.
4: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플루트를 시작했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지역에서 수석 주자로 활약했지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음악을 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제 미래의 계획들은 흥미진진한 것이었고 제 앞날은 창창해 보였지요.

0: 저는 모범생이었고 남자친구도 있었으며 4학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여름까지 든든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푸스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메디슨에 있는 전문의에게 저를 데려갔고 선생님도 제가 증상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한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마치 코끼리 한 마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지요. 또다시 저는 병원에 급히 입원하게 됐습니다.
1: 심막염입니다.
2: 어떻게 치료해 주실 건가요, 선생님?
1: 다량의 호르몬제를 처방했습니다. 심장에서 뭔가 마찰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이상 증상이에요. 심막염 때문에 폐를 둘러싼 막이 건조해져 가기 때문이죠.
2: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1: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자연적인 항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병은 실수로 건강한 세포들까지 공격하죠.
2: 가엾은 우리 에이미.
1: 아이가 깨어나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지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밤낮 상관없이 긴급 상황이 생기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따님을 돕겠습니다.
0: 저는 제 성경책을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지요. 말씀의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평화가 제 안에 가득 흘러넘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위로와 평화를 제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 네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에이미.
4: 성경 말씀 많이 외우게 됐어요, 할머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3: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게 정말 마음 아프구나.
4: 너무 아파서 잠잘 수 없을 땐 그냥 일어나 앉아서 기도해요.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3: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단다. 하지만 때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지.
4: 불평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문병화 주셔서 정말 기뻐요.
3: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얘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손을 먼저 거치지 않고는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지.
0: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를 매우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평화와 기쁨,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을 받은 아이였어요. 헌신적인 부모님과 역시 헌신적인 친언니 조디를 두고 있었으니까요. 11개월 손이었던 언니가 가진 가장 큰 은사는 저를 늘 웃게 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3: 예, 너 잘 지내니, 에이미? 괜찮아?
4: 가슴이 정말로 많이 아파.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평화를 주셨다는 거야. 그분은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3: 그래, 나도 믿어.
4: 난 주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강력하게 느끼고 있어. 난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어. 이렇게 아픈데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3: 어떤 사람들은 네가 늘 행복해 보이

0: 인다고 혹 꾀병을 앓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 있지?
1: 아, 난 정말 행복해.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 덕분이야. 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숨 쉴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
0: 그럼 숨 쉬지 마.
1: 나 좀 그만 웃겨, 언니. 웃으면 정말 더 아프단 말이야. 저희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합심해서 기금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지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 때 학교 수업을 많이 빠지게 됐지만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해서 레빈에게 인사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지요. 하지만 음악을 전공하는 대신 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이 됐을 무렵 루푸스 때문에 학교를 휴학해야만 했습니다. 제 체온은 단숨에 40.7도까지 올라 병원에 입원하게 됐지요. 병원에서는 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냉각 담요를 사용했습니다.
2: 제발요, 엄마. 너무 추워요. 제발 진짜 담요를 좀 갖다 주세요.
3: 넌 괜찮아질 거야, 에이미. 자자. 열을 내리려면 이 냉각 담요를 덮고 있어야 한대.
0: 아플 때 우리에게 좀 더 일찍 얘기하지 그랬어, 에이미.
2: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지. 엄마 제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0: 루푸스가 제 몸의 각 부분을 공격해오면서 저는 1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몸이 좀 나아지면 주말마다 집에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프자 담당 의사가 스테로이드 대신에 금요법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데 그 주사를 맞은 지 하루 만에 발진이 일어나더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지어 입과 목 그리고 식도에 이르기까지 염증으로 발전해서 진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병원에서 몇 시간이고 쉬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지요.
1: 말하려고 하지 마, 에이미. 내 입이 얼마나 아플지 엄마도 알아. 의사 선생님이 네 병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래. 모든 병엔 다 이름이 붙어있는가 보더라. 의사 선생님이 내게 처방해줄 수 있는 해독제가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맞으면 치명적일 수가 있대. 그래서 아직은 그 주사를 놓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 에이미, 넌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 용기를 잃지 마라. 네 아빠랑 나는 너만 믿고 있어.
0: 하나님, 너무나 아파요. 부디 제 골수에도 병이 번지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해독제를 주사하실 수 있고 그래야 제가 나을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제 기도는 응답됐고 그 결과 독수에 의해 제 골수에까지 병이 번졌으며 그로써 해독제 처방을 받게 됐습니다. 즉시 제 신체 기관에서 독소들이 빠져나가면서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의료진들은 제 입에서 끊임없이 치과용 흡입호수로 분비물을 제거해 주어야 했습니다. 질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1: 에이미, 네가 나날이 요배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구나.
0: 엄마, 아닌 게 아니라 욕과 똑같은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아침에 손에서도 완전히 한꺼풀 벗겨냈어요.
1: 네 몸에서 나쁜 분비물이 많이 빠져나올수록 너는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게 될 거야.
0: 저 갓난아기 맞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으니까요.
1: 그런데 눈은 왜 그러냐? 응? 눈 표피도 벗겨지르는 것처럼 엉망이 돼가고 있네.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눈이 정말 아파요. 안과 의사 선생님이 오늘 오후에 눈을 검사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정말 눈에도 여러 겹으로 표피가 벗겨지게 됐습니다. 제 눈의 눈물관에서 눈물 공급이 중단돼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꺼풀이 눈을 핥혔기 때문이죠. 의사는 제게 7달 동안 안대를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님, 만일 제가 다시 보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다시 보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제게 점자를 배우도록 도와주실 것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뿐 아니라 발까지 사용해서라도 열심히 배울게요. 그럼 다시 플루트를 연주할 수 있게 되겠죠?

0: 예, 햇빛을 보면 눈이 아프니?
1: 네, 그래서 거의 내내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해요. 하지만 적어도 볼 수는 있어요.
0: 시력을 잃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1: 엄마는 제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바라세요? 그럼 엄마의 인생을 사실 수 있잖아요. 저 때문에 엄마 인생은 한편으로 밀려난 듯해서.
0: 넌 충분히 소중하고 아주 가치가 있는 애야, 에이미.
1: 고마워요, 엄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날마다 병상에 누운 채로 제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떨쳐내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호전되기를 기대하며 플로리다로 옮겨가기로 결정했지요.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플로리다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저는 다시 대학에 복학했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매우 열정적이었지요. 허나 어느 날 아침 둔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제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고관절 교체 수술을 받는 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일리노이주로 되돌아갔습니다. 고통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욱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던 중 30분 동안 세 번의 큰 발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제 믿음은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0: 하나님, 제발 이것으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세상, 네 왜 아직 구급차가 안 오는 거야? 에이미, 얘야, 에이미, 괜찮아질 거야. 엄마 여기 있다. 난 여기 있어, 계속 여기 있다. 구급차가 이제 오는구나. 안심해, 에이미. 조디에게 전화해줘야겠다. 그 애도 알고 싶을 거야. 조디, 네가 집에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에이미가 방금 두 번이나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그래, 정말이야. 너무 무섭구나. 의식을 잃었는데 구급차는 이제야 도착했어. 나 이제 가봐야 돼.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려는 것 같아.
1: 발작이 일어난 동안 저는 제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끔찍한 환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루푸스 때문에 뇌에 부종이 생겨서 환각이 일어났던 것이죠. 병원에서 의식을 찾은 후에도 뇌는 여전히 부어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지만 부모님은 끊임없이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0: 괜찮니, 에이미?
2: 여기가 어디예요?
0: 병원이야.
2: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저 죽어서 지옥에 갔었어요.
0: 아니야, 얘. 너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뿐이야.

0: 지옥의 영상은 너무도 소름 끼치는 것이어서 저는 죽어서 다시 그곳에 돌아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실은 뇌가 부어올라서 이성적인 사고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뇌의 부종이 가라앉았어요. 그때야 저는 제가 죽었던 게 아니었음을 이해했지요. 그러나 제 영혼은 이미 엄청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알아야만 해요. 그런 끔찍한 경험에서 제가 무슨 선한 것을 얻을 수 있었나요? 전 다시는 제 영혼의 대적과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1: 에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응답을 주신 거 있니?
0: 언니, 난 루푸스 진단을 받은 이후로 이 고통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젠 사탄이 내가 받은 구원을 그 환각을 통해 시험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생각이 드네.
1: 하나님께서 늘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시는 게 아닐까?
0: 맞아. 특히 언니랑 같이 있을 땐.
1: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넌 하나님께서 네가 죽어서 지옥에 간 것 같은 오해를 겪게 하신 것에 화가 나지 않았니?
0: 너무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웠을 그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듯 느껴졌었어. 하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 제가 29살 때 제 친구가 폴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본 순간 전 그가 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 그럼 당신의 눈물과는 영영 회복되지 못했던 건가요?
0: 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안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2: 에이미, 당신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토록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0: 네. 부모님이 항상 제 곁에서 의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플로리다에 사는 훌륭한 언니도 두고 있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힘이에요.
2: 당신은 어디에서 그런 믿음을 얻었나요?
0: 처음 루푸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기 바로 직전에 한 시각장애인 소녀에 관한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도 저 소녀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2: 당신이 루푸스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0: 아니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루푸스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화를 통해서 내게 소망을 주고 계심을 믿어요. 즉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어요.
2: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왔군요. 당신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0: 볼과 저는 계속해서 사귀었습니다. 저는 플루트 레슨을 하며 자립했지만 종일제로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야 남은 대학 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하게 됐습니다. 루푸스 때문에 제 건강은 극도로 악화됐지요. 얼굴 왼편까지 전부 마비가 되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3: 너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0: 안면마비가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3: 그런 얘기는 처음부터 계속 들어왔잖니, 에이미.
0: 네. 그래도 어쩐지 전 다시 플루트를 연주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얼굴 근육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 인내심을 갖게 하셨고 저는 폴과 결혼식을 올리던 때에 맞춰 얼굴에 다시 미소를 찾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플루트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좌절과 고통도 겪고 있지요.

0: 하지만 현재 40세의 나이에 저는 17살 때보다 더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랑스러운 남편과 많은 친구들도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또 한 번 무릎 교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양쪽 어깨 교체 수술을 받았고 고관절 양쪽도 교체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는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지요. 그래도 전 매우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니까요. 저는 다른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또한 저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1: 예수님과 같은 좋은 친구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애청자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이윤정,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에이미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통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빌었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가정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부모는 공경받고 자녀는 사랑 안에서 꿈을 꾸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비석에 새기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만 따라서 시작된 걸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 이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떠나게 된 모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요, 이 성경 속 인물들 보면 말씀만 듣고 여정을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난다는 것,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믿다 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그래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그렇게 된 걸 이미 다 확정되고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알겠다고 설득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알 수 없는 우리의 여정도요, 믿음으로 나서는 오늘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보는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

5월 16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저는요 길을 잘 못 찾아요. 길 잘 찾아가시는 분들 정말 부럽더라고요. 방향감각도 좀

좋으신 분들 많으시고요. 전 그래서 어딘가를 간다, 약속이 있다 할 때는 휴대폰 지도 어플을 꼭 이용해요. 이 지도 어플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는 대로 완전히 믿고 걸음을 맡깁니다.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친구를 만날 수 있겠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확신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믿음인 것 같더라고요.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말씀만 듣고 떠나요. 심지어 이 휴대폰 지도 어플은 길이 보이기라도 하죠. 보여주시지도 않은 그 길을 떠나 나섭니다. 근데 멀리 보면, 전체를 보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고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맡긴 걸음이 오늘 우리를, 지금의 우리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요, 믿음으로 안 보이지만 잘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힘차게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찬양, 여러분 보내주신 것들 선정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선정된 분들은 저녁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122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초등학교 시절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늘 부르시던 찬송가를 듣고 싶어요. 사철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찬양 가정의 달에 참 듣고 싶은 찬양이에요. 5월에 늘 이 5월에는 이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신청을 해주시는데, 역시나 신청이 됐네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이어서 5524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둘이요, 아기 때부터 불러주었던 찬양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생이 됐습니다. 7살 유치원생이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송도 잘합니다 라고 자랑까지 보내주셨네요. 암송하는 이 모습 너무 보고 싶은데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울까요? 우리 5524님의 손주 둘 모두 앞으로 이제 자라날, 나아갈 일들이, 시간이 더 많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잘 커가면서 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또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밝게 잘 보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면요. 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 삶에도 빛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멀리는 안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빛이 우리 곁에 늘 항상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신청해 주신 4122님, 5524님께는 기도문책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나눠주신 찬양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말씀 한 구절로 행복 가득 채워 가셔야죠. 오늘 행복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퀴즈도 참여해보고 선정되면 선물까지 받는 행복한 말씀 퀴즈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늘 엔딩에 전해드리는 기도문, 그 기도문이 담겨있는 365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문제를 준비했어요. 도전해볼만 하시죠?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오늘도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빈칸이 총 두 번 들어가는데 이 두 번 들어가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반복되는 곳에 들어가는 이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준비된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구절 전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뿅뿅에서 나며 뿅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문제 나갔고요. 이 뿅뿅 두 글자입니다. 감각기관이에요. 신체의 감각기관인데 1번 봄, 시각, 눈으로 본다는 거죠. 2번 들음, 청각, 귀로 듣는다는 거죠.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난다는 건지요. 3번은 맡음, 후각, 그러니까 냄새로 믿음이 난다. 4번은 알음, 지식입니다. 지식. 알음으로 믿음이 나는지 과연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 퀴즈 구절은 로마서 10장 17절이고요. 뿅뿅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뿅뿅에서 나며 뿅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나오는 곳, 1번 봄, 눈으로 본다는 거죠. 2번 들음, 귀로 듣는다는 겁니다. 3번 맡음, 코로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4번은 알음,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는 겁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답이 도착이 돼요. 네, 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어플로 하실 때는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어요. 두 개, 세 개 보내주셔도 무료니까요. 많이 한번 시도해보시고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당첨되신 분은 365 기도문 책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맞춰보세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좋은 이웃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 객관식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1번에서 4번 중에서 찍으면 되니까 좀 쉬우셨을까요? 정답 그럼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2번 들음 귀로 들음 이었습니다. 이 단어 넣어서 말씀 구절 다시 전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극동방송이 전하는 말씀과 찬양, 기도를요. 오늘도 분명 누군가는 듣겠죠. 지금 듣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 한 명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저희는 오늘도 방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정말로 필요한 오늘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많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파수도 알려주시고 어플도 옆에서 같이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선물도 받으시고요.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 그분은 틀림없이 날 지키신다는 사실,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으로 들어보실래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나처럼 작은 자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먼저 오셔서 나를 깨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내가 먼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보다 앞서지만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나를 너무도 보고 싶어 하시는, 나의 마음을 너무도 원하시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히 여기게 하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달려가듯 주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진심이 아닌 기도나 찬양은 거절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을 그리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막 사랑한다고 고백해도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요, 얼마나 오래됐냐면 태초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우리 늦은 고백이라도 좀 전해볼까요? 늦었다고 해서 진심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릴 때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시다. 우리 고백 드릴 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받는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부모에게서 인정받는 자녀,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치하는 정치가들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루하루 지지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고 좋은 정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지에 따라 불신자와 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유대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여 혈통적, 종교적,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서도 자랑할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대의 백부장, 천부장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자신이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 집에 불이 났을 때 다른 것은 못 가지고 나오더라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는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한 20대 청년은 다른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초상화를 구했는데 신문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묘사했습니다. 다른 한 집에서는 공상당원인 아버지가 5살짜리 딸은 구했으나 초상화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로 출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는 삶을 위해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관심은 온통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가치가 달라집니다. 타인의 평가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또한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최고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불행은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만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삶의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바뀐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랑할 것들을 만들며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었기에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 있는 유대교인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인정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존경과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왕도 왕이라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을 때 겉으로는 왕의 지위를 가졌지만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세속적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된 후로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위험한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그 율법에 관한 문제를 구약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또 우리에게 조금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줄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나죠.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늘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폐기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손상하거나 고치러 온 것도 아니다. 율법을 굉장히 존중한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의 작은 획 하나까지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이제 그 얘기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자체보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그 시대의 해석을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만은 주님 율법을 선명하게 좀 드러내시죠. 율법의 본래 정신이 뭐냐 이걸 드러낼 때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후폭풍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엄청난 이제 저항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분. 그 구약과 신약의 연결. 구약에 일어난 모든 제사의 지도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구약의 모든 희생의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신 십자가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누구냐? 이 지상에서 큰 자와 하늘나라에서 큰 자 다른 거죠. 지상에서는 크다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뭐 존재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작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상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게 뒤집혀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 기준은 뭐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게 판도가 달라질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레디컬한데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다룰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흔히 우리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좀 선입견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성경을 통달한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1세기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그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감탄이 나오고 이의가 없어요.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해도 막 그 다 받아들일 정도로 아무도 그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존경받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열정적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그들은 당대 탑 클래스였어요. 왜 예수님,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혹평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뱀, 그냥 뱀이라는 거, 독사의, 그냥 독사가 아니고, 자식들아, 그러고. 예수님이 말이 험한 말이 막 나와요. 해치라 무덤들아. 이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초점은 주로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의식적인 행동을, 행위를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열심히 지키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본래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놓쳐버리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에 만족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비교하면 우쭐거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외적 행위. 근데 예수님은 외적 행위가 아니고 마음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이 율법은 훨씬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더 율법을 사모하게 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율법이 파괴되는 게 아니고 더 요긴하게 세워진다.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의 감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쳐들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는 것보다 지킬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의 탄식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내가 원하는 건 선을 행하는데, 성하고 선을 향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모순 덩어리인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 7장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큰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나를 보게 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은 존재합니다. 바리새주의. 이 바리새주의는요, 교회 안에 2000년 동안 꾸준히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외형주의로 흐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 모범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종교에도 모종품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바리새인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구도 나는 바리새인이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은 내적 동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 열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이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빗나간 열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게 문제. 그리고 열심히 할수록 문제는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오류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 흔히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위선적인 교인들이 한몫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돌았다가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회의를 느끼며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부모의 신앙에서 위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의 눈치를 보고 그럭저럭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는 순간 교회를 단호하게 떠나버립니다. 자녀들이 보았던 신앙의 세계는 참된 신앙이 아니었고 종교의 위선을 본 거죠.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못 오해했고 잘못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심인가 흉내를 내는 건가. 부모의 이중성의 환멸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를 가장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그 시대에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거부한 사람. 예배 의식은 참여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저를 포함하여.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영성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영성. 자기 열심에 자기가 도취되고 실상은 그 열심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종교적인 행위는 난무한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어요. 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에 눈이 멀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여요. 아, 무서운 거죠, 여러분. 종교가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고려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굉장한 그리움입니다. 그야말로 정통 중에 정통. 종교적 열심을 타의 추종인 불허해서 유대인들이 감동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마듬으로 시작해서 그런 외적으로 자랑거리를 두루 갖추고 있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충격적인 고백을 가죠.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모여 그렇게 모든 커리어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토록 열정을 다해 쏟아부었던 헌신들이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이전에 나의 열심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 방해가 돼요. 우리가 이룬 열심과 성과들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강조할수록 그것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공적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죠.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낸 성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구분을 허물어 버립니다. 복음은 더 나은 사람과 더 못한 사람은 갈라놓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자가의 은혜가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그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기준과 자격을 따지면 모두 함량비적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정한 율법의 기준에 들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가장 약한 자라도 받아들여줘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복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당시 스가랴과 바리새인들은 구원과 그런 의미에서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이 은혜의 패러다임입니다.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전혀 반대편, 은혜의 패러다임. 세상은 끊임없이 성과와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지만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게 십자가요.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천길 만길로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만 하면요 당장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잘 믿는 척하는 거죠. 그게 위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말씀을 지키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 몰라도 10년, 20년 어떻게 쇼를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감당할 수 없으면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도 또 받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사람들의 체면 보는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적당하게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쉬운 거죠, 여러분. 긴장하거나 압박감 속에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죠?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로 가라는 거죠. 이제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우리의 육체적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서 나온 순종.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됩니다. 괜히 자신의 입으로 연약함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어떤 악한 자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이게 심각한 사실 문제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요, 회칠한 무덤들아 했는데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금만 막 회칠을 해놓고 안에는 막 시체가 썩어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할수록 예수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적격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외적인 열심으로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잃어버린 자들이죠. 탕자에 비유해서 큰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공간적으로는 아버지 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를 떠난 진짜 탕자는 큰 아들입니다. 우리는 내 탕자 비유하면 둘째 아들만 막 그 탕자라고 그러는데 일명 돌아온 탕자, 돌탕.

근데 안 해요. 큰 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큰 아들은 오늘 아침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 잃어버린 자.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만든 의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위장해서는 안 되고 포장지를 벗겨버려야 돼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회피하고 축소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하고 있다면 그 열심은 매우 위험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형주의적 신앙은 금방 지루해지고요, 생기가 없고요, 무비공정해지고요, 기쁨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계속 위장하는 위장술만 늘어나는 것. 겉으로는 열심인데 자신의 영혼은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 그런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가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한 바른 반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대충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엄격한 잣대로 비난하면 냉혹한 정통주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내가 얼마나 계율을 열심히 지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고 얼마나 많이 선교 활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래 정신과 그 본질을 붙잡고 내가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냉혹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에 치를 떠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조품인가? 여러분, 요즘 이 예술품들 가운데 그림이 위작 논란이 많잖아요. 우리 박수근 화백이든 뭐 유명한 우리 한국의 작가들 이우한 씨 작품들 이런 것도 위작들 술이 많잖아요. 그 전문가들도 사실은 찾아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감별하시는 교수님인데도 감별하기 어렵대요. 이런 명품도 여러분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짝퉁을 찾는데 뭐 전문가도 몰라요. 몰라. 너무 정교해가지고. 물론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여러분. 비 오는 날 머리에 얹으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진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자신의 행위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위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열심이, 내 의의가 그것이 자랑이 되고 거기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 위에 위에 서고 우울의식에 빠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고 강요하고 두려움을 주고 정죄하고 지옥이나 갈 자식이라고 말하는 자비가 없는 종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를 끊임없이 사랑해내는 그 십자가의 본질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정죄감만 몰아주는

0: 잔인한 살벌한 냉혹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우리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의가 드러나야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선명해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더 선명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죄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죄가 수치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모습을 못 본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니까 내 모습이 진짜 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비참하게 죽으셔야 할 만큼 온 인류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이 되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 나에게는 내 세울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최악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의 손길을 구하고 오직 그의 은혜 날마다 그분의 공로로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그분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그토록 붙들고 자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과 수치와 부족함을 나의 열심으로 위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따르기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는 거짓된 짝퉁 사이비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어쩌면 내가 바리새인 아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십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21세기는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시대라고 많은 인문학자들도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편적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는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21세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1세기의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바로 가정의 붕괴 혹은 가정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과거에는 한 가정의 가장 넘버원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가정의 넘버원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엄마고 그리고 강아지고 그리고 아버지고 이게 질서가 뒤집어진 거죠.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뒤집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질서가 영적 질서의 권위가 집에 키우는 개만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자괴감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다 느낍니다. 하다못해 이사갈 때 얼른 집에 키우는 개를 안고 있어라. 그러면은 그 개 때문에 데리고 간다라는 이런 슬픈 시대를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용기를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의 시대가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기냐라고 하면은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져요. 여러분 요즘 비혼주의